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번호 똑같습니다.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천효진 PD와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로 건너가 볼게요.

0: 경제 정세 팟 이슈만 콕 집어드릴게요. 금선택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금산댁 천효진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 왔어요.
0: 왔어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1: 네, 한쪽에서는 전쟁 얘기로 아직 시끄럽고요. 또 한쪽에서는 특정 동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뽑아봤어요. 바로 호르무즈 다시 다치나. 그리고 동탄의 반도체 효과입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네. 예, 호르무즈 다시 다치나. 네. 그거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해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1: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종전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장악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석유의 20%를, 그러니까 통행료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군사 옵션까지 네. SNS에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만났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전쟁을 끝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장밋빛 전망을 막 전해드렸잖아요.
0: 그랬네요, 지난주에. 네.
1: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살벌합니다. 일단 미국 벤스 부통령이랑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그 종전 양해 각서를 한 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을 하려고 협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벤스 부통령은 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는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어떤 내용을 올리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 내 헤즈볼라 세력을 이란이 나서서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할 거야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종전 협상 안 되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할 거야.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석유의 20%는 미국이 가져갈 거야. 라고 밝히면서 그 이란의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스위스를 떠나진 않고 있고 다시 재협상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예, 발언에 반발해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봉쇄하겠어. 라고 이제 카드를 내밀었고요. 이제 협상 기간이 60일인데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겠다라고 지금 이란은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이 됐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네. 몇 번 말씀드려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의 20%가 전 세계의 기름 전 세계의 기름의 20%를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를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어쨌든 또 다시 재봉쇄 카드까지 이란이 내밀고 있어서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0: 정말 뭐 끝날 네.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 이 네. 네, 답답함. 특히 이제 기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호르무즈가 진짜 중요한 길목인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뭐 선박 통행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이제 합의한 상황이긴 하니까 좀 네. 믿어보고 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뭐 국제 기름값은 한 달 전보다 30%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우리 동네 주유소는 안 그렇던데.

0: 우리 동네만 그래요?
1: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용산 지나가는데 아. 용산의 주유소도 뭐 경유나 휘발유가 2,000원 다 넘었고요. 예. 2,040원대 아니면 2,050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그래도 지난주만 그래요. 해도 이제 전장 끝난다고 하니까 국제 유가는 많이 내려갔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왜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차이 때문인데요. 이제 정유 회사가 이 기름을 배로 실어 와서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네. 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으로 다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필요하고 동네 주유소도 예전에 비싸게 사둔 그 기름을 다 팔아야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걸 반영하면 진짜 가격이 내리는 거는 7월 중순이 돼야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 때문입니다.
0: 환율. 네,
1: 기름은 달러로 사잖아요.
0: 그쵸.
1: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는 싸졌지만 원화로 바꾼 실제 체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사들이 그동안 기름값 여기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고 해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 지정을 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가격을 낮췄었는데 이제 기름값이 떨어져도 그동안 우리가 눈치 보느라 내린 가격의 손해를 우리는 이번에 채워야겠어.
0: 만회해야겠어.
1: 네, 그러면서 굉장히 천천히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네 주유소 가격은 동네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0: 않는다.
1: 있습니다.
0: 네. 어쨌거나 7월 1차적으로는 7월 중순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상황이. 자,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네. 경기도 동탄 지역이죠. 아까 그 막 난리가 났다는 지역이.
1: 맞습니다.
0: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자, 지금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수치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지난달에 동탄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요. 1,355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달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제 가격도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2.22%가 상승을 했다. 전주에도 1.98%가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이래요. 집값이. 그래서 이 동탄이 지금 아주 불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배경이 반도체 대기업. 이 반도체 대기업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그 임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0: 네.
1: 뭐냐면 연 1.5%의 그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이 몰려있는 그 직원들이 몰려있는 동탄, 용인, 평택, 이제 반도체 밸리 지역에 너도 나도 이제 나 집 살 거야.
0: 이번 기회에 살 거야.
1: 예. 이런 매수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사려는 기세나 흐름이 이제 매수세라고 하는데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급도 있고
1: 네,
0: 여기에
1: 맞습니다.
0: 이제 회사에서 돈을 또 초저금리로 빌려주다
1: 맞아요.
0: 보니까 이 돈이 이제 동네 집값 올리는데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탄은요. 그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투자가
0: 맞아요,
1: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까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산다. 라는 불안감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이 갭투자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른바 이제 계약 해제 현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이 계약을 먼저 깰 때
0: 네.
1: 집을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한테 계약금 받은 거를 두 배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0: 두 배밖에 안 되나요?
1: 두 배로 일단은 물어줘야 된대요. 근데 이걸 물어주더라도 나는 더 비싸게 집을 팔
0: 그치,
1: 거야.
0: 그치.
1: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동탄의 계약 해제 건수만 82건으로 전달보다 70%나 증가를 했대요.
0: 예.
1: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또 뭐냐면 이제 아직 성과급은 안 나왔거든요.
0: 네.
1: 내년 초에 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잠깐 이런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돈이 앞으로 더 많이 그렇죠. 생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이걸 잡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동탄 지역 그 부근을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긴급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예. 정말 한쪽에서는 기름값 이거 리터당 얼마 올라가고 이거에 너무 예민할 네. 정도로 힘든데 또 한쪽에서는 대기업 포항 때문에 특정 동네 집값이 또 폭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 또 이제 뭐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것도 맞아요. 걱정하게 되잖아요.
1: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하반기 물가 안정의 열쇠가 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특정 대기업의 복지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사실 예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빠르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자, 오늘도 금선택이 복잡한 경제 뉴스 쉽게 잘 풀어줬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이유 있는 선곡은요?
1: 네. 오늘 이제 동탄의 집값 소식 전해드렸는데 집값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탄자 들어간 가수의 그 마침 딱 맞는 노래가 있어서 네. 방탄소년단 BTS의 불타오르네. 예,
0: 전해드리면서.
1: 빨리 꺼져야 될 텐데요.
0: 네. 그러네요. 금선택 천여준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오프닝 들으셨어요?
1: 네.
0: 그러면 두 분은 뭐 새로운 경험이나 낯선 일이 앞에 딱 놓였다. 그러면 좀 망설이는 편이세요? 아니면 일단 해보자 밀고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1: 저는 일은 무조건 일단 해보자.
0: 아, 일은 해보는 거고.
1: 일은 다 도전.
0: 도전.
1: 아니, 먹는 건 도전을 못하겠더라. 먹는 건 항상 가던 것만.
0: 먹는 게 더 도전하기 쉽지 않나요? 아닌가? 예. 우리 팀장님, 조 팀장님 그렇고, 우리 최 팀장님은?
2: 저는 어릴 때만 해도.
0: 젊을 때.
2: 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망설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좀 후회할까봐 고민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이제 오래 하면서부터는 이제 일단 시작하고 보자.
0: 아.
2: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자. 그래서 좀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일에 있어서는 두 분이 똑같네요. 일단은 부딪혀보자. 예. 어려운 일 담대하게 부딪혀 가시면서 또 쉬운 일은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이제 경기도 이천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김병 앞에 효자 없다지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입니다. 오늘은 암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병력이 이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50대 청취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치료가 길어질수록 치료비 부담과 진단금, 항암치료비 준비 방법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실은 제가 40대 때 조민정 팀장님과 처음 인연이 닿았는데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팀장님 덕분에 머니특별시를 알게 돼서 지금은 매일 출석 도장을 찍고 있어요. 저는 11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혈압약처럼 항암제를 계속 먹고 있지만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지난해 제 남편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엔 별다른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수치가 나빠져서 결국 표적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 아 여보 나 물 좀. 이번 표적 항암은 진짜 쉽지가 않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쑤신다. 뼈마디가 다 아파.
1: 여기 물 천천히 마셔. 진짜 많이 힘들지. 원래 초반에 약기운이 돌 때가 제일 고비야.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3: 먼저 아파본 선배라고 여유가 있네. 역시 경력자는 다르구만. 애들한테는 말 안 했지? 괜히 녀석들 걱정만 하니까 비밀로 하자고.
1: 큰애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 없고 둘째도 군복무 중인데 어떻게 말해. 당신 힘든 치료 좀 끝내고 얘기하려고.
3: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부모가 둘 다 암이라니. 애들한테 몹쓸 병을 물려준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미어진다 여보.
1: 에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당신은 제발 당신 몸만 걱정하세요. 애들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0: 남편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독한 항암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남편 말마따나 훌쩍 커버린 두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부모가 둘 다 암 환자인데 우리 아이들 보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조 팀장님께서 한번 싹 점검해 주시긴 했지만 또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저희 부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받아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팀장님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 애들 보험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고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게 참 부모라는 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 자식은 이제 어떡하나 자식 걱정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지금 부부 두 분이 모두 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내는 이제 백혈병 남편분은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1: 네. 그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은 혈액암 종류여가지고요. 둘 다 고액암에 속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 같이 전화기 붙들고 울었지 뭐예요.
0: 아유.
1: 그래서 이제 저랑은 한 8년 정도? 네, 인연이 되신 것 같고, 다른 방송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청취자분이셨는데, 당시에도 암진단 이후에 이제 항암제를 드시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는 본인은 암 환자라서 보험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저희 아이들 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0: 네.
1: 그때는 아이들이 다 어리고, 보장성 보험은 심플하게 딱 준비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보장성은 그렇게 했고, 뭐 펀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아이들 학자금 마련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학교 갈 때마다 도움 됐어요 이러고 연락을 주셨던 분이세요.
0: 믿음이 착착착착 쌓이셨던 그런 분이네요.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백혈병이라고 하면은 불치병 그렇게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11년째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예후가 좋은 편이신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이 백혈병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과 경과가 정말 많이 다른데요. 혈액암의 경우는 전신암이라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많이 하고 방사선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통해서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는 항암제 등을 통해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증상이 없어지면 소위 완치라고 말하는 관외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도 관외 후요법이라고 해서 항암제를 약하게 해서 계속 드신다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약 이런 것처럼 계속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는 거군요.
1: 네네. 그런데 이번에 만나뵈니까 벌써 이제 10년째 중증 산정 특례를 받고 계신 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데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환우들이 비슷한 예. 이런 환우들이 근데 이런 상정 특례에서 탈락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암 진단 5년 동안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암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산정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0: 근데 그럼 이게 5년 주기마다 다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1: 다시 심사를 받는데 그래서 근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도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탈락을 하면 뭐 약을 못 먹게 되는 건가요?
2: 네, 중증 산정 특례 대상이 되면 암의 경우는 95%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부담을 해주고 환자분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현재 드시는 약값이 3개월에 한 번 받으시는데 12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0: 예.
2: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산정 특례 대상이 안 되면 이 약을 3개월이면은 12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 정도.
0: 3개월에?
2: 맞습니다.
0: 와 진짜 비싸네요. 사실 뭐 3개월에 120이면 1년이면 한 480, 500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약을 지금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1: 네네. 더 안타까운 거는 약을 먹으면은 이제 약을 안 먹게 되면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으로 이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0: 네.
1: 우리가 고혈압 약 먹으면은 이걸 이렇게 눌러주는 네.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치가 이 백혈병 수치가 0이 되면은 산책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나오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가야지 산책을
0: 엄청 딜레마네요.
1: 그리고 약을 산책에서 탈락되면은 이걸 비급여로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 먹을 수 없잖아요.
0: 그러니까 0이 됐는데도 먹기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1: 0이 돼서 이제 안 먹게 되잖아요. 네,
0: 그럼
1: 0이 되면은 그럼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0: 다시 심사해가지고
1: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0: 아이고야.
1: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럼 남편분도 지금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으니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그럼 남편분 보험은 좀 대비가 잘 되어 있으신 우리 조 팀장님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일단은 남편분 경우는 이제 처음에 뵀을 때는 사망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종신보험에 진단비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8년 전에 점검했을 때는 남편분이 크게 아 뭐 괜찮다 관심도 아내분이 백혈병이지만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내분이 그때는 그래서 거의 애들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남편분은 그대로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뭐 당시 보험료로는 한 2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연자님께서 저희 이제 아내분이 표적항암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아, 본인도 조금은 혹시 모르니까 남편분이. 다시 그래서 남편분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다시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다. 중간에, 예.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래서 중간에 얼마 안 됐어요. 점검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4: 그런데 정말 다행히 네. 지금 이 상황에 좀 적용을. 그러면은 4년 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을 하셨던 거예요?
2: 네, 기존에는 그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암진단비 2천만 원, 항암치료비 10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보완을 할 때 암진단비 3천만 원과 표적항암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항암치료비 500만 원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뇌와 심장 쪽 이런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당시에 보완이 되었고요.
4: 이렇게 액수를 들으니까 정말 잘하셨구나. 4년 전에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면서 좀 보완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남편분이 그 처음에 악성림프종 진단 받으셨을 때 그러면 실제 보험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1: 네,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에 진단은 일어나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진단비 5천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검사만 하시다가 이제 지난달에 표적항암을 시작하시면서 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이랑 그리고 이제 항암치료 600만 원이 추가로도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 네. 이제 다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저도 뿌듯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밖에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런 것밖에 없었던
4: 최초 1회 한 거.
1: 맞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내분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긴 치료 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받은 돈 잘 이렇게 아껴가지고 잘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4: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생겨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4: 요즘에 또 그렇게 또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연자 부부님이 그 가장 걱정하셨던 게 두 아드님 보험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드렸어요?
2: 네, 이번에 자녀분 보험을 다시 2차로 점검을 했는데요. 기존의 암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에 3천만 원, 그리고 조 팀장님이 1차로 해주신 게 5천만 원으로 합산 8천만 원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전체 보험료가 10만 원 선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고액암과 항암치료비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본인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이 나오게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해드렸죠.
4: 이건 이제 아드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험이 그렇죠. 되겠고 치료가 길어질수록 진단금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또 걱정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녀들 점검은 원하시는 대로 고액암 진단비와 더불어 치료 시에 지속적인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액암이라고 하는 뇌암, 뭐 뼈암, 혈액암 외에도 췌장암, 간암까지 보장이 가능한 고액암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를 했고 모든 그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항암 치료비도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1: 네.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항암 약물 치료를 하든지 그리고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각각 1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를 포함을 했고요. 여기에 계속 받을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네, 해서 포함을 해드리면서 이 표적 항암이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급여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전이가 되거나 이런 비급여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급여 치료 시에는 이제 3천만 원씩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장들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보험의 만기인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치료를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4: 걱정 없이.
1: 이제 그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훨씬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이렇게 보장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꽤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저는 그 점이 걱정이 돼요.
2: 보험을 추가해서 보험료가 인상된 건 맞지만 일단 아이들 이전 보험료가 10만 원 초반에서 각각 6만 원, 5만 원이 추가돼서 실제로 아이들 보험료는 또래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25살인 큰아들의 보험료는 17만 원 선, 그리고 둘째인 막내는 16만 원 선으로 둘 다 일반암 진단비는 8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 5천만 원, 항암치료비와 그 100세

0: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가 넉넉하게 구성이 돼서 이제는 지속적인 암치료에도 마음 편히 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1: 네. 제가 이 솔루션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일 오래 걸렸던 게 제 자신을 설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단비가 이미 충분하고 그리고 치료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몇만 원을 더 들여서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될까 이런 저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고객은 원하지만 굳이 이 돈을 써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보험이 단순하게 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백혈병을 겪고 남편도 림프암에 걸리고 그랬을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 네, 불안할까라는 그 심정이 이 보험료로 조금 네. 덜을 수 있다면은 그게 차라리 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저도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런 걱정 없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부모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스스로 그래서 설득을 하시고
1: 제 스스로 설득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권유를 하셨고
1: 네. 네.
2: 이 토대는 마음의 안정값이다.
1: 맞습니다.
2: 네. 저 오늘 사연자님 부부의 어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미리 준비한 대비가 두 아드님에게 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부님들의 그 치료가 잘 이어지길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날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문자 주세요.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자 가족분들 응원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하늘 같다 그런 생각에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실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보기 전에 우리 2037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면이 특별시 잘 들을게요. 보험계의 바비 인형 조민정 팀장님과 훈남 최정현 팀장님 조언 잘 듣겠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겠는데 또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뭐 털을 못 달겠는데 원래 바비 인형과 훈남이십니까? 별명이.
1: 신뢰가 가네요.
0: 예. 우리 조 팀장님은 막 훅.
2: 네. 아니, 이렇게 제 머리가 이라이저 머리 있잖아요. 네. 바비 인형에 이렇게.
0: 우리 이라이저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세대가.
2: 그런가요? 아니, 나이가 드러나죠? 네. 바비 인형의 그런, 네. 그런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0: 아니, 저는.
2: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쉐입이 훨씬 바비 인형에 가깝다고.
2: 그런가요?
0: 생각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37번님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3621번님. 저는 주식은 잘 모르는 40대 주식 초보입니다. 국내 주식은 너무 올라서 선뜻 들어가기 무섭고 최근에 했던 스페이스X에 왠지 눈길이 가서 연습삼아 미국 주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증권 앱을 설치해보니까 미국 주식은 막 밤에 거래한다는데 낮에도 가격이 움직이고 달러 환전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주변에는 묻기가 좀 민망해서 그래서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부터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미장에 이제 들어가시려는 그래서 세상에 인제 증권 앱을 이제 까셨대요. 근데 사실 주식을 뭐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가장 먼저 어떤 기본부터 알아야 할까요?
1: 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질문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보통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0: 네, 종목 추천.
1: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시장이 언제 열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에게 좋은 차를 추천하기 전에 신호 이거 보는 법부터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0: 그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2: 네, 주식은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마켓.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용 방법을 알면은 뉴스가 뉴스 뜨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기가 쉽고 그리고 앱에 나오는 숫자들이 이렇게 아까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3621번님이 궁금해하신 거 좀 짚어볼게요.
2: 네.
0: 미국 주식은 밤에 거래한다는데 왜 낮에도 막 가격이 움직여요?
1: 그 많은 분들이 거래 시간이라고 하면 정규장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정규장은 한국 시간 기준 밤에 열리는 건 맞지만 정규장 그 거래 전인 프리마켓과 정규장 후 거래인 애프터마켓도 있습니다.
0: 정규장 앞뒤로 해가지고 그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때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가요?
2: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프리마켓은 6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고요. 정규장은 11시 30분부터 6시까지인데 뭐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10시 반부터 1시간 앞당겨서 네. 이제 하고 있고요.

0: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6시부터 10시까지.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장 마감 후에 이런 공시가 나온다든지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실적 발표가 일어났어요. 그럼 빨리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자들은 지금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1: 결국 사연자분이 보신 창이 안 열렸는데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 현상은 정규장 외의 거래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2: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일 뉴스는 언제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이거는 또 제가 알죠. 이건 고민. 이게 작년에 아마 그거 있었죠. 넥스트레이드라는 그 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3: 와우.
2: 네, 우리 원래는 이제 한국거래소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밤 8시까지는 하더라. 네,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3: 와. 와.
2: 되게 똑똑하게 느껴지네요.
3: 와.
0: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은 9시에 시작을 하고 오후 3시 30분이 되면은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어떤 시간들이 있죠?
1: 먼저 9시 그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2: 동시호가 시간이 뭔데요?
1: 쉽게 설명하면 경매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9시에 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얼마에 살게요. 혹은 나는 얼마에 팔게요. 이렇게 주문을 미리 모아두고 가장 많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갑자기 가격이 툭 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부르는 거고 실제 거래는 아닌데 막 난 얼마 이것만 왔다 갔다 한다는
0: 그렇게
2: 거죠.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거래가 체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장이 시작하기 전에 네. 어제 마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가격에
3: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0: 근데 정규장은 이제 9시부터 이제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뭐 뉴스로 보고 듣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인 거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3시 20분부터 이제 장이 끝나기 전인 3시 30분, 10분 동안은 우리가 오전에 시작할 때 시작가를 결정했던 것처럼 네. 이때도 동시호가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그 10분 동안의 종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시장 가격을 정했다면은 오후에는 마감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2: 그리고 이제 정류장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0: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끝나고 난 뒤에 거래 내가 이 가능한데요.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이제 시간 외 종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정규장에서 사실은 이제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넥스트레이드 말고
2: 네. 네,
0: 정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마다 종가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체결이 되는 시간 외 단일가 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2: 생각보다 이제 거래 가능한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장이 끝났으니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뉴스가 나오거나 공시가 발표되면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네.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 아침에 개장 전에는 주문을 모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3시 30분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 해야 되겠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신 부분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이제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환전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네. 원칙적으로 미국 시장이니까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요 달러를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지금은 웬만한 앱들이 다 자동 환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에서 환전을 해서 달러로 변경을 해가지고 뭐 사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히려 중요한 건 환전 자체보다 환율일 수 있습니다. 환율?
0: 예.
1: 해외 주식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뿐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10% 수익이 났더라도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실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시려면 종목 공부만큼 환율 흐름도 같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같은 미국 주식.

0: 주식이라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얼마일 때 사야 하나 이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나눠서 환전하고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거래 시간이 더 긴 대체 거래소 아까 제가 언급한 거기잖아요. NXT.
2: 네, 맞습니다.
1: 이거는 뭐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2: 사실 뭐 넥스트레이드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길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따로 뭐 앱을 개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앱 내에서 이제 시장을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쓰시던 것대로 가능하시고 넥스트레이드가 가능한 증권사라면은 뭐 편하게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대신에 그 넥스트레이드는 종목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에 거래가 되지만 그건 이제 정규장이고 정규장 앞뒤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어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시장이 움직입니다. 또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뭐 국내 주식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개장 전에 동시호가 또 장 마감 후에 시간외 거래가 이어지고요.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로 일부 종목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말 나온 김에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요새 뭐 SK 하이닉스 엄청 핫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도 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300 바라보는 것 같던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대장주 자리를 내준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5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2: 와.
1: 이제는 1등은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질문 중에 8290번님 질문 5109번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5109번님. 현재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인데 요즘은 1억 원 이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암 진단금을 더 높이는 것과 표적 항암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것 중에 어떤 쪽을 좀 우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2: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은데요.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은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건 어때요?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1: 네, 그리고 진단비 비싸다.
2: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암 치료를 하면서 그냥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표적항암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값이 조금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료로 따지자면 좀 더 진단비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에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돈 낼 여력이 있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지만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 5천만 원을 추가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금액이 생각보다 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항암 워낙 많이 하고 있고 비급여뿐만이 아니라 급여도 되는 표적항암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마음의 안정값으로 뭐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치료비 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쪽으로 좀 구성해 가시는 게
2: 네,
1: 좀 부담도 적게
2: 효과적이다.
1: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조 팀장님 추천해 주셨고 동의하십니까?
0: 동의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27번님이 표준항암, 표적항암, 면역항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다고.
2: 네, 표적항암은 말 그대로 그 타겟 이렇게 표적해가지고 내가 표적한 그 암세포마다 그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서 고기를 이제 딱 맞춰가지고 걔만 죽이는 말 그대로 표적항암인 거죠. 그리고 면역항암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을 좋게 해서 면역세포들이 더 증식해가지고 항암세포,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내서 면역항암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인 네. 건데 백혈병에 많이 쓰고 있고 한때 그 원더걸스의 누구지 그분 언니분 언니분이 이제 그 걸려가지고
1: 네, 뭐
2: 청원하고 했던 이제 그게 T세포 이제 그 큐니아라고 하는 그 약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 맞는데 막 3억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치가 거의 100%에 가깝게 되고 있거든요. 내 면역 세포를 증식시켜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효과는 좋지만 금액이 너무 비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급여로 처리가 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좋겠죠.
1: 표준항암은
2: 표준항암은 일반적인 화학항암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화학항암은 우리가 모두가 다 쓰고 있는,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기본적인 항암치료, 예. 화학항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뭐 보험 관련, 돈 관련, 오늘 주식까지 갔었어요. 정보 가득 나눠드렸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고.
0: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긴 치료 시에 그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도 매우 중요하다.
2: 매우 중요하다. 예. 저는 보험료는 마음의 안정값이다. 네.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여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적과 같은 그런 네.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납입할 여력이 돼야 된다는
1: 그렇다.
2: 거.
1: 그렇다. 능력 네. 보시고 마음의 안정값도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거기 되게 진짜 고민하셨나 봐요.
2: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죠.
1: 진짜 고민 네. 많이 하셨죠.
2: 근데 돈은 있지만 근데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1: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이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너울성 파도로 높은 물결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으니까 백사장과 갯바위, 또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을 삼가주시고요.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여의 2교 부근 2,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고 지점 뒤로는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압구정 주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이촌동 주변 각각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최철호의 퍽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가방에 달고 다니는 키링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죠? 어떤 친구의 가방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이 달려있더군요. 알고 보니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만능 주머니를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만능 주머니라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우리 곁에도 그런 만능 주머니를 가진 분이 계셨죠. 할머니 고쟁이 주머니에서는 늘 무언가가 나왔어요. 사탕 하나, 구겨진 지폐 한 장, 깨끗이 빨아둔 손수건까지. 신기하게도 내게 필요한 순간이면 할머니께서 슬며시 꺼내주셨어요. 한없이 받기만 해도 좋았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 따뜻한 주머니가 문득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퍽송입니다.

좋은 노래와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6월 13일 화요일 첫 곡은요, 현경과 영예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할머니 주머니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때 나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물건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었겠죠. 일산 멋쟁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청년춘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은 없습니다 하셨죠. 저는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네요.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야, 지금도 그 추억에 그 맛을 내보자 끓여보곤 하는데 그 맛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쟁이 주머니 있었죠. 참 할머니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고쟁이 주머니가 열릴 때면 할머니 곁에 쓱 다가앉게 되는 거 있죠. 마술 주머니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 그립네요 이 시간 갑자기. 9849님께서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했고요. 얼마 전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제 감자 보내주신 분 계시죠? 조금 전에 제가 감자를 집에서 탁 쪄가지고 하나 맛있게 첫곡 나가는 동안 든든하게 배를 채웠는데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감자 참 만나기 힘든데 오랜만에 입안이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함춘의 폭성 3부는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포크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로울리 시간 와줄 건데요. 슬로울리 궁금하시죠? 만나보면 알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노래가 나갔는지 잘 찾아.

0: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이쪽으로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나저나 김혜지 아나운서는 감자 좋아할까?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김혜지 아나운서 협찬 멘트 나가는 때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이태르. 진짜 안 어울리더군요. 고마워요. 김혜지 아나운서. 은희회상 어니언스 외길입니다.

함춘의 복수성입니다. 6934님께서 햇살 따뜻한 날이에요. 함춘호님의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우리 딸이 개미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 왜 개미 할머니죠? 아, 할머니 방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발견한 후로 애칭이 되었다고요? 그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면 치마 속 고쟁이를 뒤져서 용돈을 주시곤 했었죠. 할머니 닮아 아름다운 사람이 저도 되어 가겠죠. 그렇죠. 좋은 모습을 늘 보셨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를 닮겠죠. 어른은 아이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저희 친정집 옆길에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있었는데. 팔남매를 둔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모아서 한 10만원 되면 농협에서 10만원 수표로 바꿔서 꼭 며느리, 저희 친정엄마께 살짝이 건네주시는 걸전 4번 봤어요. 고부 갈등 없었던 우리 집, 이제 하늘나라 소풍 떠나신 분들, 모두 보고 싶어요. 아이, 그랬네요. 야,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10만원 수표로 바꿔서 딸한테 주나? 아이, 너무 멋진 할머니. 자, 어머니 다 하늘나라 소풍을 떠나셨군요. 그리우시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때마다 생각나실 테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행동들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오늘은 음악가를 맞추는 퀴즈예요. 이 음악가가 22세의 청년 시절 프랑스 공작가의 딸을 가르치며 손수 쓴 이른바 과외공책이 25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세수께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일까요, 이게? 경매에 나왔을 텐데.

프랑스의 한 국립도서관이 자료담에 속에 묻혀있던 친필 악보집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 국립도서관에 있으니까 뭐 소장하겠네요. 그렇죠. 자, 공책에는 제자를 위해 직접 만든 12개의 연습곡과 함께 플룻과 하프를 위한 7개의 곡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이 음악가는 어땠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이야,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오늘부터 가서 공책에 하나씩 곡을 써가지고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다가 넣어놔야 되나? 어디다 넣어놔야 되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넣어놔야 될까? 쓰레기가 되겠네요, 그냥.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피아노 소나타 제16번,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음악의 신동으로 불렸던 이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음악의 신동으로 불렸던 음악가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금난세, 2번 모차르트. 저랬을 때 금난 선생님한테 살짝 한번 배워보긴 했는데 저먼 발치에서. 이분이실까? 아무튼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보내주시죠. 샵 0951, 50원이 필요한 문자로 보내십시오. 저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힌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수미의 마술피리 중에 밤의 여왕 아리아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나가는 동안요, 여러분들 샵 0951 이용해서 정답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님 재밌는 답도 좋습니다.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입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조수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두 곡 했는데요. 칵테일 사랑 노래 가사 중에 답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곡, 밤의 여왕 아리아, 정말 유명한 곡인데, 야, 이분이 만든 곡인 줄 몰랐네. 조수민 씨그 중간에, 아하하하 하는데, 바이올린 소리에 그 음악, 탁탁, 스타카들 탁탁 끊어서 치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참, 사람의 목소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하하 했더니만, 현우 너 웃었어. 아, 알았어. 자,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모차르트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자, 풀네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합니다. 발견된 과외공책은 1778년, 오, 무려 250년 전 5월에서 7월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모두 44페이지 분량이라고 하고요. 야, 제자를 위해 직접 연습곡까지 써줬다니 모차르트가 꽤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야, 얘야, 어디 가서 카피해와라 이러는데 이분은 직접 곡을 다 써줬어요.

쓰신 거 아니냐, 창작곡을. 에이, 그러니 내가 곡 써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넣으면은 쓰레기가 돼서 나오겠지. 자,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아, 다 당첨자지, 뭐.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 선물 드리고 싶은데. 4179님, 정답 모차르트. 그래도 음악은, 신동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함춘우님이십니다. 오늘 분위기 좋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문자주셨는데. 저도 사랑해요. 아, 참. 이러니. 참. 방송사고 안 나는 게 정말 다행이야. 5531님께서 모차르트죠. 대단한 위인이십니다. 하셨고요. 8256님께서 정답은 2번 모차르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8364님께서는 2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요. 예, 맞습니다. 풀네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뮤지컬도 있었죠?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재밌더군요. 대단한 음악가예요. 3386님께서는 퀴즈 답으로 추적합니다. 노래에서 힌트가 알려주네요. 아, 모차르트가 답이고, 내일 있을 남아공과의 우리 선수의 승리를 위해 응원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선규 드림하셨고요. 근데 3차전 남아공 경기는 목요일인데 어떡하죠? 내일로 땡기를 할까요? 야, 내일 해라. 얘들아, 피파야, 내일 해라.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아무튼, 김성규님, 참고하십시오. 목요일, 모레 10시, 함춘의 폭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축구가. 아, 그럼 어깨가 무거워요, 저희 프로그램이. 자, 그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두 분 선정했습니다. 우리 강 작가가 딱 두 분을 또 골라주셨네요. 먼저 7716님 축하드립니다. 아, 모짜렐라 아니고 모짜르트 2번이요. 아, 모짜렐라 치즈 곁들여 커피 마시며 정답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모짜렐라 치즈 잘 모를 때 이 모짜르트 치즈를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짜렐라 치즈를 먹을 때면 모짜르트가 생각나는 건 연계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짜렐라. 저도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모짜렐라 치즈가 없네요. 사주라 김현우 PD. 그리고 한 분 더 선정했습니다. 아, 5128님께서 정답. 아, 모짜렐라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휴가 내고 남편과 데이트 중입니다. 충주 휴게소 내려가기 전 사고가 났는지 막히네요. 아, 그리고 라디오 방송 하시는지 몰랐어요. 헬스로 5년 됩니다. 중간에 한 3년 쉬었죠. 김현식 아저씨 노래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제발 하셨는데 김현식을 아저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팬클럽이었 않았을까 싶은 막연한 추측 한번 해보고요. 저는 모차르트를 하면은 옆에서 막 당대 최고의 음악가죠.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생각이 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르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던 일인입니다. 그래서 더 클래식의 살리에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음악 들을 때마다 아, 혹시 내가 이렇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의 아련함이 있거든요. 김현식의 노래로 한번 저희가 마음을 다져보고요. 7716 그리고 5128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0951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정확한 저희가 선물 배송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5128님 시청하셨죠? 김현식 노래 아무거나 그중에 가려진 길 선곡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두 곡이 향하는 지향점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김현식 가려진 길 그리고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두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곡두곡 듣고 있는데 뭔가 가슴이 아련해지는 느낌. 저만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이희승님께서 최고의 곡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5128님께서는 김현식 아저씨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휴가 선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89학번 70년생이고요. 여대를 다녔는데 2학년 때 김현식 아저씨가 돌아가신 11월 저희 학교는 초상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때 김현식의 느낌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현식 선배 몸이 아플 그 즈음에 마지막 앨범의 녹음을 함께 참여를 하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3217님께서 함디님 70년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70세 진짜 애청자입니다. 지방 출장으로 충남 서천을 가는 중차 안에서 듣다 졸음쉼터에서 차 세우고 사연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차 세우고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운전하면서 보내면 큰일 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교통정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시절 폭스우먼을 찾아 듣기 어려워 잘 듣지 못했던 노래들을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 참 감사의 말이 늦었네요. 지난번 사연 당첨이 되어서 4월 시인과 촌장 콘서트 티켓 보내셔서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2시간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저희가 시인과 촌장 7월 20, 21일 이틀간 EBS에서 진행되는 스페이스 공감 20날은 저희가 그냥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21일날은 그 공연의 모습을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나가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가면은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싶네요. 그리고 함춘의 폭성 인스타에 그 정보가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함께 해주셔서 와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덕규 제 짝꿍이 떨린다고 하네요. 아직 방송 아직도 공포증 있겠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TV 카메라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런 애송이 시절부터 함께 했던 데라 지금도 방송국 가면 그 중압감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왔는데 아까부터 김현우 PD가 계속 웃어요. 계속 웃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러지? 뭔가 신나는 일 있나 봤더니요. 이 프로그램 그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던 게 내일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2주간 그 뉴질랜드로 공연 일정으로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김현우 PD 음악의 진심 진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마음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 PD가 내일부터 2주간 특별 DJ로 이 시간을 함께 해줄 것 같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본인이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음악도 선곡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뭐온 스태프들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일을 벌리네. 거기다 웃고 있네.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마 저와는 완전히 다른 또 음악이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주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K-POP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현지, 그리고 교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음악 두곡 준비했습니다. 루시드 폴, 고등어, 그리고 김동률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서하남 부근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도 양양 방면으로 조양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으니까 주시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성산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이후로도 압구정 부근도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고요. 습도는 51%입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소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거장 아레사 프랭클린의 대표곡 리스펙트입니다. 사실 이 곡 원래 소울싱어 오티스 레딩이 쓴 곡이었습니다. 원곡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올 테니 집에 오면 나를 좀 존중해달라 는 가부장적인 남성의 하소연이었죠. 하지만 1967년 아레사 프랭클린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곡의 템포를 더 빠르고 당당하게 당겨온 뒤 가사의 주체를 여성으로 바꾸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당연한 존중뿐이다 라고 당차게 외쳤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의 장벽을 깨부수는 여성인권과 흑인 민권운동의 거대한 찬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곡은 리듬 섹션 편곡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도입부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롭고 공정한 혼 섹션 뒤로 아주 촘촘하게 비트를 쪼개 들어오는 리듬 기타의 찰진 소리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전설적인 세션 기타리스트죠. 지미 존슨이 연주한 이 기타 리프는 결코 전면에

나서서 화려한 솔로를 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드럼, 베이스와 함께 아주 잘 어울리는 듯 완벽한 스윙 그루브의 방을 만들고 그 안을 단단하게 쳐.

집에 오면 나를 좀 존중해달라. 그런데 아레사 프랭클린은 당신이 집에 올 때 나에게 마땅한 존중을 보여달라. 이 짧고 강렬한 외침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아주 당당한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지요. 오늘 화요일 아침만큼은 남들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온전하고 뜨겁게 존중해주는 하루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어깨를 활짝 펴고 이 기분 좋은 소울의 그루브에 발걸음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아레사 프랭클린, 리스펙트.

함천의 복성 한플리 시간 오늘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 함께했습니다. 7794님께서 와 춘호 형님 뉴질랜드 콘서트라뇨 대박이네요. 뉴질랜드 팬들의 형님이 기타 연주에 뿅 가는 모습이 선하네요. 제가 뿅 갈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을 쫙 보면서. 아무튼 건강히 멋진 공연 잘하고 오십시오. 응원합니다 하는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794님. 8364님께서는 함디 너무 아쉬워요. 아침마다 문자 보내면 방송 타게 해주셨는데 유유.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하, 진짜 멋진 뮤지션입니다. 멋진 곳에 가네요 제가. 6085님께서는요. 대학 시절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날에 우리의 곁을 떠난 김현식과 유재하님의 노래를 캠퍼스 잔디밭에서 막걸리 한 잔과 새우과자 한 봉지 펴놓고 서로 목 놓아 떼창하던 시절이 아련하네요. 현우 PD님 내일 제가 꼭 미리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또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많이 오셔야 합니다. 현우 PD가 아주 당찬 곡들 멋진 곡들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아유, 라디오 진행하는 거 생방송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아이고.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자, 정인의 곡 준비했습니다. 미워요 듣고요. 저희 포크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재밌네요. 그렇죠? 자, 꿈을 노래하고 내일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포크 너!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여러분들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지금 오디오로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클립은 영상으로 클립을 잘 갈무려 놨다가요. 저희가 저희들 채널에 인스타나 그 포크너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 나오셨거든요. 목소리도 멋있지만 이 음악을 할 때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오디오로 즐겨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친구지? 라고 보고 싶을 때는 유튜브 FM, TBS FM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포크너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 많이 신청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만큼 재밌고 유익하고 건강한 코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집니다. 그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TBS 또는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0: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우리 새로운 포크너가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울리입니다. 제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틀어주시던 머라이어 캐리의 공연 영상 때문이었어요. 그때의 설렘이 지금까지 이어져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느리더라도 오래 남는 소리를 좋아해요. 화려하게 스쳐 지나가기보다 듣고 난 뒤 문득 다시 떠오르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요. 주로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풍경과 그 순간의 감정들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직 어린 새내기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며 저만의 음악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로울리라는 이름처럼 서두르지 않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슬로울리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면서 글 쓴 거예요?
1: 네, 제가 글 열심히 썼어요.
0: 멋지게 글을 썼어요.
1: 진짜요?
0: 그래요. 야, 머라이어 캐리의 공연 영상을 보고 그때 어렸을 때
1: 네.
0: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저는 아무래도 해외 영상은 어렸을 때 약간 많이 접하진 못했다 보니까 처음 딱 보고 다른 세계를 접하는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0: 그랬어요. 그래서 머라이어 캐릭을 딱 보고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1: 네.
0: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네요.
1: 네,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0: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럼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1: 네.
0: 어때요? 고등학교 때 음악하는 것과 대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음악인인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좀 다른가요?
1: 저는 사실 지금 성인 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되게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막 듣고 경험하는 게 아예 성인의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뭐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
1: 네네. 그쵸.
0: 뭐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거 없어졌을 거 아니야. 자유로워요.
1: 너무 잘했습니다.
0: 너무 자유로워요. 야, 좋다.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 나왔어요?
1: 네.
0: 서울예술고등학교. 아니 네. 서울
1: 공연예술고등학교.
0: 네. 거기서 뭐 전공했어요? 그때
1: 거기서도 실용음악 보컬 전공했습니다.
0: 야, 이 보컬이 이 파워풀하네요.
1: 진짜.
0: 야, 약간 소울 같은 풍 잘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소울 쪽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R&B 쪽도 열심히 하고
0: 있고. 그 R&B 쪽 열심히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호원대학교.
1: 네, 호원대학교.
0: 거기서 전공이 뭐예요? 보컬?
1: 아니면? 네, 보컬입니다.
0: 와, 당당당당. 최고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본인 소개 한번 다시 제대로 해주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히 음악 하고 있는 슬로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저희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5년 ENA의 언더커버에 출연해서 최종 4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싱 어게인 4에서 시즌 4에서 최종 4위를 차지했어요.
1: 맞습니다.
0: 하나만 더 올라가지.
1: 그니까요.
0: 왜 그랬을까?
1: 그니까요.
0: 그 살아남아 넘어가는 게 목표이기도 하겠다.
1: 네. 이번에.
0: 근데 등수가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니죠?
1: 그죠.

0: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슬로울리라는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1: 네.
0: 누가 만든 거예요?
1: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만들어준 건데,
0: 네. 중학교 때?
1: 제가 본명은 외자거든요. 서희거든요.
0: 서씨성을 가진
1: 네.
0: 희님이시군요.
1: 네.
0: 오, 서희님.
1: 네.
0: 그 중국의 아주 큰 왕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우, 큰 왕의 부인 같은 서희왕비님.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케이팝의 시장을 주름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어, 자, 오늘 포크너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어렵고요. 다시 보기는 TBS 유튜브에서 가능한데요. 푸른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어? 성함은 어떻게 하셨대? 서희님 반갑습니다 주셨고요. 그리고 오백이 집사님께서 목소리도 글도 멋지네요. 역시 싱어송라이터 짱. 아, 그리고 앱과 톡사님께서 짝짝짝 오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1: 아우,
0: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되죠?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 친한 걸 인싸라 그러나?
1: 네,
0: 아, 그
1: 인사.
0: 인싸예요? 완전 인싸일 것
1: 완전
0: 같은데.
1: 인싸는 아니고요.
0: 아, 그래요?
1: 인싸가 되기를 노력하는 친구라고
0: 성격이 너무 좋을 것
1: 생각하시면. 아,
0: 같은데.
1: 진짜요? 활발히. 활발은 합니다.
0: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1: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좀 자유로운
0: 아, 자유로운.
1: 느낌이 크고요.
0: 예.
1: 그리고 어떤 일을 약간 용기 있게,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할수 있다는 게큰것 같아요.
0: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1: 네. 책임질 자신이 다 있습니다.
0: 진짜. 와,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싱어게인 시즌 4 출연 당시에 그때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1: 네, 최연소였습니다.
0: 그럼 주위에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죠?
1: 네.
0: 그럼 무대 어땠어요, 느낌에? 최연소로 나갔을 때.
1: 일단 저는 제가 항상 평소에 듣던 노래는 고등학교 친구들 무대나 그런 무대였는데, 이제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완전 선배님, 아티스트 선배님들
0: 네.
1: 무대를 보니까, 아,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0: 애기구나.
1: 네, 그런 생각도 했고, 네.
0: 고등학교
1: 진짜.
0: 3학년 때잖아요.
1: 네.
0: 그때 좀,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짱이잖아. 무서울 거 없을 때 아니야.
1: 맞아요.
0: 난
1: 무서울 거.
0: 최고야. 그러고 딱 무대에 나갔는데,
1: 네.
0: 어? 이거는 뭐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1: 네.
0: 못 들어본 음악도 너무 많고,
1: 진짜.
0: 숨은 고수들 너무 많고. 와. 근데 매번 이게 서로 경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느낌이 어땠어요?
1: 진짜 하루하루 너무 무서웠고요.
0: 진짜.
1: 네, 너무 무서웠는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0: 고3 때는 수능도 봐야 되는데,
1: 네.
0: 그때 당시면은 수능 볼때 아니에요? 방송
1: 맞아요.
0: 어떻게 어렵지 않았어요?
1: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해서 수능을 좀잘못본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으면 됐지. 와, 뭐 그게 목표 아니었어요? 보통 이렇게 TV 출연하면은 바로 이제 내가 스타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때요? 길 다닐 때 얼굴 가리고 다니게 되지 않나요?
1: 그 약간 행실을 조금 더
0: 조심해.
1: 생각하게 되고 조금. 네.
0: 그전에는, 그 방송 전에는 어땠는데,
1: 그냥
0: 행실이.
1: 활발하게 그냥
0: 아, 이러다가.
1: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좀 차분해졌습니다.
0: 학교 친구들 좋아했겠다.
1: 네, 너무 좋아했어요.
0: 오, 그리고, 와! 그때는, 히야!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면 슬롤리? 이렇게.
1: 히야라고
0: 히야!
1: 불렀어요. 네.
0: 야, 너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아, 친구들. 야, 너 왜, 야, 그, 심사위원들 제정신이야? 뭐 이런 소리야? 너왜 그거밖에 안 줬어? 막. 아, 기분 너무 좋았죠.
1: 네,
0: 그리고
1: 너무
0: 나서 본인이 이제 곧 스타 반열에 오를 것 같은 난 그런 생각했거든. 방송 딱한번 출연하고 난 이제 스타야 하는 생각 들었는데 본인은 어땠어요?
1: 저는 약간 오히려 더 약간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약간
0: 진짜?
1: 걱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지금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아이고, 우리 음악 애기.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0: 어떤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인지 저도 궁금해요. 아까 연습할 때 살짝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킹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이에요?
1: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0: 곡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0: 네.
1: 일단 시계를 가만히 보다가,
0: 네.
1: 저희는 뭐 5분 단위로 보잖아요. 1분 단위나
0: 그렇죠.
1: 초단위나, 근데 그초 사이사이에도 시간이 존재하고 기회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로 빗대어서 곡을 한번
0: 양자 역학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써봤습니다.
0: 오, 뭐 어렵습니다. 그래요, 틱틱틱틱틱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1: 네,
0: 계속 그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냐, 틱킹.
1: 맞습니다.
0: 오, 이거는 반주가 있나요?
1: 네,
0: 반주가
1: M으로.
0: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 반주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 잘 들려요?
1: 네, 잘 들립니다.
0: 이렇게 하면 될까요?
1: 아우, 네.
0: 그럼 우리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준비해 준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슬로울리의 멋진 연주를 기대할게요. 박수 칠까요? 치지 말까요? 가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K가요. 예, 글로벌화를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갈 슬로리의 티킹.
0: 네.
1: 우리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카메라가 없으니까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영상 올라가게 되면 꼭 보십시오. 노래하는 모습이 완전 예술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에 출연하는 것 주위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리고 나오셨어요?
0: 네.
1: 어느 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0: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호원대 동기들한테 네. 말을 해주는데, 네. 제 주변에 기타를 치는 동기들이 엄청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함춘호 선생님.
1: 야
0: 함춘호 선생님을 너가?
1: 이야.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슬로리. 야, 우리 부모님,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0: 네.
1: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지 않나요?
0: 맞습니다. 항상 뭐 클립이나 이런 것도 다 네. 찾아봐 주시고.
1: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 머라이어 캐리 보여주셨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터닝 포인트.
1: 푸른도님, 아레사 플랭클린이 잠시 머물다 떠난 TBS 스튜디오. 우리가 아까 한 플릿 시간에 함께 들었었죠. TBS 스튜디오.

0: 스튜디오에 아레사 프랭클린은 떠나시고 슬로울리가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와, 이곡 본인이 자작곡 몇살때쓴 거예요?
1: 이거는 제가 19살 때 썼던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연습실에서.
0: 그 보니까 본인 소개할 때요. 주로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그리고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에게서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이런 노래들 만들 때이 곡들이 누구에게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1: 일단 나이 불문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이가 한 30, 40대 분들이
0: 네.
1: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0: 그래요?
1: 네, 저는 혹시나 이루시지 못한 용기가 없어서 이루시지 못한 꿈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0: 30, 40대.
1: 네,
0: 아, 이라.
1: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0: 이야.
1: 해드리고 싶은.
0: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1: 일단 저도 노래로 되게 용기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런 생각을 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공은 보컬이죠?
1: 네.
0: 근데 싱어송라이팅 전공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작곡 전공이 있죠.
1: 네.
0: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곡을 만들고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0: 몇 곡이나 작품들이 많아요?
1: 아직 낸 거는 많이 없는데,
0: 네.
1: 주로 쓸 때마다 계속은 쓰고 있습니다.
0: 오, 완성된 곡은 몇곡 정도 된다고?
1: 완성된 곡은 한 네다섯 곡은 있는 것 같고요.
0: 이제 그 곡으로 이제 EP 같은 거
1: 너무
0: 발명된.
1: 발매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가을에 맞는 노래를 내고 싶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아, 주호에 동기들 음악 잘하잖아요.
1: 너무 잘해요.
0: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해서 협업을 해서
1: 네.
0: 요즘 뭐 녹음하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뭐 장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혹시 우리 슬로울리도 방 안에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유, 내가 다 알지. 생각날 때마다 곡을 쓰는군요.
1: 네.
0: 곡을 쓸 때는 보통 멜로디를 먼저 써요? 가사를 먼저 써요?
1: 저는 고등학생 때는 멜로디가 먼저 나왔는데요.
0: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1: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0: 아이고, 그 성인 좀 일찍 좀 되지, 그랬어.
1: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사부터 나오더라고요.
0: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에 가사를 붙이는 것, 그게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멜로디를 만드는 것, 이렇게 본다면은, 두개 다른 점을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1: 일단 멜로디는 확실히 노래 퀄리티는 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멜로디를 먼저 썼을 때는. 근데 가사는 확실히 감정선이 너무 전달이 먼저 나오면 항상 전달 잘 되더라고요.
0: 이야, 오늘 찐 뮤지션이 나왔습니다. 배운 거예요? 본능으로 타고 이렇게 익히게 된 거예요?
1: 아,
0: 수업 시간에 그런가 배워 알려주잖아. 근데
1: 근데 저는 작곡 듣는 수업은
0: 안 들었어요.
1: 오히려 들어본 적은 없어서 느껴본 것 같아요, 먼저.
0: 오, 아, 그 수업 본인이 하셔도 되겠다.
1: 아예 아니, 절대 아닙니다.
0: 교수님 죄송합니다. 방송 출연 경험 많아요?
1: 서바이벌 말고는
0: 라디오 방송은?
1: 라디오 방송 이제 두 번째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지난번 프로그램은 어디였어요?
1: 아, 김이나 선배님 별이 빛나는
0: 네.
1: 밤에
0: 그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 어디가 더 편해요?
1: 아.
0: 적어.
1: 아.
0: 김이나 어디 있나? 그때 거기가 편해도 했겠지? 별이 빛나지, 우리는 태양이 빛난다. 좋아요. 지금 마음 편안한가요?
1: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0: 오, 목소리가 깡패예요.
1: 아우, 진짜요?
0: 목소리가 완전 악기거든요. 성량도 풍부하고. 그 뭐, 이렇게 연습을 그렇게 해요? 아니면 원래 좀 목소리가 그렇게 타고나요?
1: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커서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
0: 조용히, 조용히,
1: 조용히,
0: 작게
1: 조용히,
0: 해. 야, 야, 야. 어떡하면, 야, 너 조용히
1: 맞아요, 맞아요,
0: 해.
1: 맞아요.
0: 아. 네.

0: 됐었어.
1: 그럼 엄마한테 뭔가 투정 부를 때는 목소리 성량이 좀 올라가면은 다 들어주실까?
0: 방으로 들어가시지
1: 머라이어 캐리 공연 영상 자주 들었다고 했어요.
0: 네.
1: 근데 머라이어 캐리는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머라이어 캐리 곡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곡들 있어요.
0: 저는 마이홀이라는 노래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1: 소울풀한 것도 좋고 R&B가 뭐 결국 어떻게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0: 네.
1: R&B 매력이 뭐예요?
0: R&B의 매력은 일단 멜로디 라인 흐름은 비슷한데 그 반복되는 구절이 다 느낌이 달라요. 그게 너무 매력이 있고 또 그거에 맞는 가사가 나오면은 감동이 두 배가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R&B는 그 우리에게 추임새 멜라즈마라는 걸잘 표현하잖아요.
0: 네.
1: 그 멜라즈마를 막 그렇게 할 때,
0: 네.
1: 그런 거할 때, 어때 좀 뭔가 좀 매력 있잖아요?
0: 네, 너무 그런 거할때 쾌감이 있고 딱 되면은, 아,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어떤 친구는 가사 한 줄에 멜라즈마 한 여덟 마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참고로 멜라즈마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우리를 얘기하면 추임새. 트로트에도 그 멜라즈마 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멜라즈마 입장이잖아.
0: 맞아요.
1: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하다 보니 별걸 다 하네. 내가 더 편해졌네. 아유. 자, 우리 지금 뭐 슬로우리 지금 기분 최고예요. 업돼 있고 지금
0: 최고입니다.
1: 뭐그 N번부의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좋다는 걸 눈빛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번엔 라이브로 애매해라는 곡인데 직접 자기가 반주하나요?
0: 아니요, 이것까지 MR입니다.
1: MR 미발표 곡인데 SNS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0: 네.
1: 대단하다.
0: 열심히.
1: 어쩐지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했더니만은 이미 100만이 넘었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애매라는 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매한 거리를 좀 빗대어서 만들어 본 노래이고요.
1: 야, 애매하구나.
0: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되게 애매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1: 아, 좀 애매한데?
0: 네, 그
1: 그러게요.
0: 많이 쓰더라고요.
1: 몇시올수 있어? 야, 요즘 시간이 애매한데? 뭐 그런 거.
0: 그래서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볼 만한 내용으로 곡을 써서 다들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첫 라이브입니다.
1: 진짜.
0: 네.
1: 여러분. 귀 쫑긋 볼륨 올리시고요. 슬로울리 애매 이미 100만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한 번째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로울리 애매 라이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1: 이거는 제가 한참 이 증어게인이라는 프로가 끝나고 약간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곡 쓰고 싶다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0: 정식으로 음원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1: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7월 2일에
0: 아, 나와요.
1: 발매가 됩니다.
0: 발매된 거. 이 음악은 지금 완성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요?
1: 네.
0: 와. 자, 그 머라이어 캐리를 이제 우리가 부른다면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아. 미국의 슬로울리.
1: 아우. 아우.
0: 그치? 괜찮아?
1: 괜찮을까요?
0: 아, 당연히 괜찮지. 저, 어우, 너무 좋은데요.
1: 진짜요?
0: 블라이드 캣님께서 하하하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런데 프로필 번호에 아직 민법상 성인은 며칠 더 있어야 한대. 아, 아직 성인이 아니래. 민법상.
1: 그래요?
0: 그렇군요. 앱과 톡사님께서 오, 음색이
1: 진짜요?
0: 끝내줍니다. 애절하게
1: 감사합니다.
0: 느껴져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1: 감사합니다.
0: 감정선이 그니까 말씀하시니까 우리 블라이드 캐님께서 민법상 성인은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네.
0: 연주하실 때 보면은 완전 이 소울이 충만한 아주 경험이 많은 뮤지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진짜요?
0: 연애 경험이 많아요.
1: 연예계 경험은 많지 않은데, 일단, 저는 일단 학생 시절 때
0: 네.
1: 친구들끼리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0: 네.
1: 연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감명받은 것도 많고.
0: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목소리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아까 네곡 정도 곡을 썼고 이제 좀 있으면은 곡 음반을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고.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은 음악을 하나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훈 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영훈 음악을 잘 몰라서요. 어떤 분인가요? 이영훈이라는 분이.
1: 이영훈 선배님은 일단 옥상 달빛에서
0: 아, 네.
1: 기타리스트를 해주셨던
0: 아.
1: 분인데 지금은 이제 또 싱어게인4에서 인연이 돼서
0: 네.
1: 이번에 단독 콘서트도 초대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요.
0: 네.
1: 이영훈 선배님은 진짜 그때 그 콘서트를 보고 약간 반성을 하게 됐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 잘못 갔네. 왜 반성하고 그래요? 지금 반성할 나이가 아니야. 지금은
1: 아닙니다.
0: 계속 올라가야 되는 나이인데. 이영훈 씨곡 중에 일종의 고백이라는 곡이에요.
1: 네.
0: 뭐 저는 잘 모르고 뭐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잘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1: 네.
0: 직접 기타 연주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1: 네,
0: 그럼 기타
1: 맞습니다.
0: 소리 기타 어디 있어요?
1: 여기 있습니다.
0: 아우, 기타가 멋지네요. 소리 한번 내볼까요?
1: 네.
0: 오, 기타가 아주 멋지네요. 익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1: 맞아요.
0: 좋습니다. 기타가 제법 아파 보여요. 스티커가 좀 붙어 있고.
1: 네, 얘가
0: 지금 연식이 좀 됐나요?
1: 연식은 원래 안 되는데 싱어게인
0: 네.
1: 함께 한
0: 아,
1: 친구거든요.
0: 그래요.
1: 딱 합격하고 낙원상가 가서
0: 네.
1: 엄마랑 같이 샀던 기타입니다.
0: 기타가 소리가 잘할 것 같아요. 어디? 와. 오, 직접 기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다.
1: 네.
0: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슬로울리 일종의 고백, 이영훈 곡의 커버곡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게요.
1: 네.

0: 어머니와 같이 그 종로에 가서 산 기타죠.
1: 네.
0: 기타는 언제부터 가까이 하게 됐어요?
1: 기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타 치시는 분들 너무 멋있다는
0: 그래요?
1: 생각을
0: 그래요?
1: 했었는데, 그래서, 아, 나도 아티스트가 된다면 꼭 기타를 친구로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언더커버 때는 사실 기타를 아직 아예 못 치는 상태였는데, 싱어게인 딱 시험을, 그러니까 약간
0: 오디션
1: 예심을, 오디션을
0: 따고,
1: 보러 갈 때, 아, 나는 이번엔 기타 꼭 쳐야 될것 같다. 이 생각을 솔직히 못해도 그냥 치고 싶다. 그 치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 기타 빌려서 예심장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심장에서 기타를 딱칠 때,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기타가.
1: 네.
0: 이게 막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일단 제가 막 이런 거,
0: 뭐, 꽂고 이러는
1: 네,
0: 거?
1: 꽂고 이러는 걸 몰랐어서 막 도와주시고 엄청 분주했어서 네.
0: 원래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1: 네. 그런
0: 신경
1: 기억이
0: 써야 되는데.
1: 네.
0: 기타를 칠 때는 아무래도 그 기타 없이 반주나

0: 라이브로 노래하는 것과 조금 더 부담감이 되잖아요.
1: 네.
0: 좀 몸이 좀막 꼬이고 그러지 않아?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
1: 근데 저는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불편한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재밌어요.
0: 기타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있나요?
1: 없습니다.
0: 그러면은 그 곡을 쓸 때는 보통 뭐 피아노를 사용한다거나
1: 네.
0: 아니면은 뭐 다른 악기를 한다거나 이런데 우리 슬로울리 씨는 어떻게 해요? 곡을 만들 때 어떤 악기를 사용하나요?
1: 티킨, 처음에 들렸던 티킨이란 곡은 기타로 노래를 썼고요. 네.
0: 그 다음에.
1: 그리고 방금 아까 들려드렸던 에메라는 곡은 피아노로 곡을 썼습니다.
0: 뭐가 다른 것 같아요?
1: 저는 기타는 뭔가 제가 기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 나고 뭔가 약간 F가 되더라고요. F가 돼서 약간 솔직한 가사들도 많이 나오고
0: 네.
1: 그런 것 같고 피아노는 좀 센치해지는 느낌?
0: 그리고 기타로 곡을 쓰는 것과 피아노로 곡을 만드는 것과 코드라 그러죠?
1: 네.
0: 화성의 진행이 다르지 않나요?
1: 맞아요.
0: 곡이 완전 다른 곡이 나오죠?
1: 네, 완전 다른 곡 나옵니다.
0: 아마 기타로는 에메라는 곡은 못 만들었을 거고,
1: 절대 못 만들었을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피아노로는 티키는 절대 못 만들었을 것
1: 네,
0: 같은데.
1: 맞습니다.
0: 야, 그래서 그 토이의 유희열 씨가 기타를 잘못 치는데, 형, 나 기타로 곡을 쓰고 싶어. 그래서 기타로 곡을 왜? 그랬더니 기타로 곡을 쓰면은 기타스러운 곡이 나온대요. 티킨이라는 게 그래서 곡이 그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앱과 톡사님께서 오, 음색이 끝내줍니다. 맑고 청아하고 애절합니다. 하셨고요. 아, 저희가 푸른도님께서 폭성에서 50cc 종달새님이 김목인 이영훈 한두 번 소개했지 싶은데요. 어떡해요. 제가 집에 갈때 저희 집도 잘못 찾아가는데. 아,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노래 한곡더 듣고 인사를 나누죠. 우리 슬로울리 씨가 강산의 커버를 한 곡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명태. 근데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나 봐요.
1: 네, 제가 1라운드 때 올 어게인을 받았던 곡입니다.
0: 올 어게인이면 모든 분들이
1: 네.
0: 픽해 주신
1: 네.
0: 거잖아요. 그 알기로는 거기 임재범 씨가
1: 아,
0: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임재범 씨가 뭐라고 안 해요?
1: 아레사 프랭클린을 보는 것 같다고
0: 아,
1: 해주셨습니다.
0: 오늘 뭐, 자, 기타 잡아요, 기타.
1: 네.
0: 기타 잡고. 여러분들, 자, 슬로울리의 명태는 또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줄까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저도 박수 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박수 주십시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강산의 곡, 명태를 슬로울리 씨가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맛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양도 채, 채, 채, 채, 채, 채. 아, 노가리는 왠지 뭔가 또 다른지에 양도 아니고 아니.

0: 감사합니다.
1: 야, 오늘 점심 명태 요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 고민했는데, 아, 300만 이상, 368만 회를, 그럴만하네요. 오늘 느낌 어땠어요?
2: 어! 너무 또 새로웠습니다. 제가.
1: 아, 그렇죠.
2: 항상 아름다워요, 이렇게만 하다가.
1: 네네.
2: 멋있어요는 오늘 아, 처음 해보거든요.
1: 자, 앱과톡사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소름이 올라왔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2: 아, 진짜요?
1: 아, 자주 만날 것 같아요.
2: 오,
1: 그리고 오늘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나오셨네.
2: 네.
1: 오, 이제는 전문 가수로서의 활동을 완전 시작하실려나 봐요.
2: 아, 제발.
1: 우리에게 멋진 노래들 여주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너무 행복했어요.
2: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1: 자주 봐요.
2: 제발요.
1: 그래요. 아, 저는요, 앞으로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저는 2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우리 슬로울리 씨 함께 했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언제나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와 강한 바람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어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 하월곡 램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정체인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정원효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앞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모여 결정하며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 호조가 집값과 임금 상승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통향조사 결과 6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0으로 5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수준 전망지수도 124로 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 정보통신 부문 성과급 지급 등이 소비자의 주택가격 심리와 임금 상승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통향보고서를 보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32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4% 늘었습니다. 특히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14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360만 8천 곳으로 이 가운데 13.9%인 50만 1천 곳은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

0: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성산 램프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많이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한강 다리 중에는 영동대교가 강 남쪽으로 다리 위 3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뒤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조금 더 와서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입니다.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가구나 건축물을 만들려고 잘 다듬어 놓은 목재를 보면 곧게 뻗은 나뭇결 사이로 구불구불한 무늬가 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를 컬리라고 부르는데요. 가지가 뻗어나갔던 자리이거나 아니면 나무가 상처를 입었다가 시간을 두고 스스로 아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흔적이죠. 컬리가 있는 목재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로 무늬가 없는 것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데요. 나무에게는 한때 아픔이었을 그 자리가 아름다움이 되어서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우리 삶도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시간, 견디기 벅찼던 상처가 어느 순간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누군가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 되곤 하잖아요. 힘든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삶의 고운 결이 될 거라 믿어보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으셨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머니마마들, 우리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들이신데 일단은 한 분만 도착하셔가지고 네, 재무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네, 오늘도 대구에서 와주신 거죠.
1: 그렇죠.
0: 와, 대구 하면 이제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진짜 덥기로 유명한데 직접 느끼시기에는 뭐 대구의 여름이랑 뭐 서울의 여름이랑 뭐 이런 차이가 있다.
1: 일단 뭐 대구에서는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대구는 여름. 이게 너무 길어요. 여름이 너무 길어서. 일단 사계절에 여름이.
0: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 비중이 너무 큰 거 여름에 갖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대구에서는 33도, 34도 요 정도 더위는 뭐 조금. 선선하네.
0: 선선해, 진짜로.
1: 네. 한 38도 정도 돼야지. 아, 여름. 진짜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38도요? 야,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선선하네.
1: 거죠.
0: 그런 거네요.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 권미아 팀장님도 당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오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죠.
2: 서울은 확실히 차가 좀 막히네요.
0: 더운 게 문제가 아니다. 서울은 차가 많이 밀리더라.
2: 네.
0: 예, 우리 권미하 팀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원하시면 앞에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은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아침 9시 재방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받지 못한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가운데 5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기업이 40%를 넘었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산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고 있다는 응답이 98%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업체들은 원부자재 구입비와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이 밖에도 운영자금 부족과 인건비 지급 지연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 적금 가입이 시작되면서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죠.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에서 3%포인트를 더해서 최고 연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연 19%대 단리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추가 우대금리와 경품 행사를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나섰는데요.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포인트와 상품권, 가전, 숙박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카카오뱅크도 관련 이벤트 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미래 적금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 확대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군인과 경찰, 소방관,

교정 공무원 등 이른바 K히어로 고객에게는 추가 10% 혜택도 제공되는데요.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편의점 등 오늘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혜택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가 이어집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에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로 출동합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 갱신형 보험 무조건 바꾸는 게 답일까? 입니다. 흔히 뭐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60대 후반 사연자님의 보험 점검 사례를 통해서 갱신형 보험에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비갱신형 전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보험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60대 가장입니다. 주중에는 화학제품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과수원을 돌보는 소위 5도 2촌 생활을 하고 있죠. 주변에서 강철 체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 걱정은 늘 뒤로 미루고 살았는데 요즘은 부쩍 힘에 부치네요. 해마다 싱싱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를 보고 있으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제 몸과 비교돼 괜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들도 하나 둘 병원 시세를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 동창들과 모처럼 술 한잔 하는 자리였습니다.
2: 야야, 이들 소식 들었나? 영수 그 자식 지난달에 위암 수술했다 카더라. 광수는 심장이 스탠드까지 받았다 카대.
0: 아이고야, 우리 친구들끼리 봉투라도 좀 걷어가 병원비 보태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프면 일도 못할 낀데 웃잖아.
1: 그래도 영수 마누라가 워낙 꼼꼼해가 보험금을 좀 받았다 카더라. 근데 광수 그 자식은 맨날 보험은 다 사기다. 이카지만 이번에 단단히 후회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대리운전 알아본다 카더라. 야, 우리도 이카다 훅 가는 거 아이가 한순간에.
0: 그날 집에 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증권을 꺼내봤습니다. 저는 1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갱신되면서 지금 보험료가 월 1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올해 초에는 설계사 권유로 종합보험도 하나 가입했는데 이것도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 나이와 형편에 맞게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56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올해 20살 된 늦둥이 아들 보험은 또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이게 평소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 아프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보험증권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국가통계를 보면요. 그 40대 이후부터 30대의 질병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시작하고요. 그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상담에서 흔히 말하는 3대 질병이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특히 그 사연자분님처럼 60대 후반이 되면 주변에서 뭐 암 수술을 했다, 뭐 스텐트 시술을 했다, 뭐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이 60대가 되면 암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뭐 암은 40대부터 진짜 확률적으로 많이 증가를 해서 60대 이상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도 암이죠. 네, 상담을 하다 보면 20대에서 40대 정도는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은 하는데 사연자님처럼 60대는 실제로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께서 이미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0: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님에게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보장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또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입 내역이 어땠습니까?
1: 네, 저희가 직접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현재 사연자분은 1세대 실손보험이 약 16만 원대로 납입 중이셨고요. 그 90세 만기에 갱신형 종합보험이 22만 원대로 가입이 되게 되셨어요. 그 내역으로는 그 암 2천만 원, 뇌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상급 2대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같이 있으셨는데 요거는 일반 병원 기준으로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해당이 안 되셨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는 5만 원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게 되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주신 상해보험이 하나 있으셨고 그리고 3만 원대 운전자보험에서 총 4건, 거기 다 합해서 한 4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거든요.
0: 45만 원이면 좀 적은 금액은 아니고 같은데 뭐 어쨌든 보장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골고루 3대 질환의 간병비까지 이렇게 나쁘지 않나 보이는데요.
1: 맞습니다. 사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장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그 언뜻 보기에는 고루 잘 갖춰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희가 증권을 열어보니까 이 모든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으셨어요.
0: 예, 갱신형. 이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고 우리 팀장님들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갱신형이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겁니까?
3: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형이 다 나쁘다, 비갱신형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질환에 최근에 병력이 있다 이러구나 아니면 수술 횟수가 잦아졌다 해서 보험사에서 인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당장에 일단은 대비를 해놓으셨다가 갱신형을 선택해서 이후 일정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비갱신 쪽으로 한 번 더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이 뭐 아무 일 없이 경과를 하면 인수를 해준다거나 담보가 조금 더 뭐 확산
3: 그렇죠.
0: 뭐 그렇게 네.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갱신형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있다. 그럼 그 외에는 또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연령이 중요한데요. 고연령일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가입이 어렵다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우선 필요한 보장만 준비를 하시는 게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액의 뭐 항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상품 자체가 얘는 비갱신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준비를 하셨다가 일정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위험 대비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갱신형으로 충분히 이용해서 갈아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뭐 가입 나이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현재 경제 상황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3: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할 때도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 이런 전문가들은 없을
0: 없어요.
3: 거예요.
0: 네. 네.
3: 고객님의 연령과 건강 상태 앞으로 소득 계획까지 이렇게 맞춤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예.
1: 그 반대로 제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20대에서 50대처럼 아직 경제활동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님은 67세시라고 하셨고 현재도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3: 그렇죠. 근데 나이만 본다면 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는 나이긴 해요. 그런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큰 질병이 일단 없으셨어요. 그리고 기존의 갱신형 보험보다 좀 더 보장을 넓혀서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하셔도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 수준으로 충분히 전환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셨고요. 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갱신형 보험도 가입한 지가 1년 정도 안 된 상태라서 앞으로 계속 이 보험을 끌고 나간다 생각했을 때는 총 납입 보험료 따져보니까 지금보다는 지금이라도 비갱신으로 변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죠.
0: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셨던 거네요.
1: 맞아요. 그래서 현재 보험료 수준이라면 차라리 비갱신형으로 이제 보장을 더 넓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연자님께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셨는지.
1: 우선 갱신으로 이제 부담되던 1세대 실손이 16만 원 정도 나간다 하셨어요. 그거를 5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해드렸고요. 그 종합보험은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서 비갱신으로 했고요. 암 2000에 뇌허혈 각각 1000 그리고 기존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적용되던 2대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사실 뇌랑 허혈성은 일반 병원도 많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병원이든 보장이 가능한 일반 2대 주요 치료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 빠져있었던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완하고 그리고 기존에 종합에 포함되어 있던 그 일반인 기준 10만 원이라고 했다. 아까 간병보험이 있었죠. 요거 이제 일반 병원 기준 20만 원까지 확장을 하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리고 아예 빠져 있었던 요양병원까지도 5만 원까지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3: 추가적으로 3만 원대에 가입 중이셨던 운전자 보험이 있었거든요.
0: 네.
3: 이거는 만 원대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우리 머니 특별시 애청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가 5천만 원에서 대부분 신급별로 500만 원 한도 조정이 되었거든요.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네. 현재는 신급별 500만 원이 아닌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형으로 구성된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변호사 선임비의 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 보장 내용도 일단 좋아졌지만 우선 비갱신형으로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주셨습니다.
0: 야, 이거는 띄울기도 힘드네요.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형.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뭐가 기존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어떻게 달라요?
1: 사실 최근에 그 운전자 보험에 이제 상담하실 때 간혹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내가 먼저 변호 비용을 내고요. 네. 보험사에서 청구해서 받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요 변호사 선임 변호사 현물 급부 제공형은 보험사에서 직접 변호사를 연결을 해줍니다.
0: 아, 제가 변호사를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좀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3: 그렇죠. 네. 예, 과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로 경쟁적으로 보장 금액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보험사들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손해율이 너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급별로 한도 적용을 해서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찰 조사 단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거는 더 좋아진 점이죠. 네. 그렇게 했지만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좀 축소가 됐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변호사가 직접 선임을 해서 나간다. 이런 급부 제공형으로 가입을 했고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근에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 가입이나 뭐 갱신 앞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 노후 준비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도와드리셨습니까?
1: 네, 저희 사연자님은 현재 회사도 다니고 주말 농장하시면서 사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향후 3년 뒤쯤에 퇴직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의 연령이 67세이시다 보니까 개인연금 만족도를 높이기에 사실 월 납입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 나중에 필요시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그 늦둥이 자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자녀의 목적 자금 용도로 10년 이후에 비과세 130% 환급되는 상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그리고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나이 19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담보를 포함해서 90세 만기로 13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녀보험도 납입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보장기간 자체를 늘리길 원하셨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건강차 어린이 보험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그 안에 이제 구성 특약을 보면 암 5천만 원, 뇌심 질환 각각 2천만 원씩 주요 치료비, 암과 순환계 주요 치료비 각각 넣어드렸고 수술비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최대 가입 금액 1천만 원으로 해서 뭐 월 보험료 12만 원 수준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예. 이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들 수 있어요?
3: 일단 보험사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보험이 다 출시가 돼서 어떤 보험사는 15에서요 35세까지 되는 보험사도 있고 보험사 상품마다 굉장히 어린이 보험이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0: 근데
3: 돼요.
0: 어린이 보험이 뭐 특별히 더 유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3: 그렇죠. 뭐 일단은 보험료 측면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렇죠. 이거는 예, 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어린이 보험과 어른들의 보험은 약간의 납입 면제의 조건도 달라진다. 납입 면제의 조건이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도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납입 면제를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위험 분담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없지만 어떤 보험사 중에서는 일부 보험사는 갑상선암이

0: 걸렸는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납입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보험 나이 19세시니까 그렇게 어린이 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0: 맞습니다.
1: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렸고. 흔히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갱신형 보험도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당장 필요한 보장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건강 상태 좋고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비갱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또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 구조는 좀 안정적으로 바꾸는 그 방법을 도와드렸고요. 늦둥이 아들의 보험도 100세 만기로 다시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기에는 지금 보험료를 낼수 있느냐 이거보다 내가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내 보험 내용 나잘 모르겠다. 보험료는 많은데 이게 무슨 특약인지 나잘 모르겠다. 예,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노래 한곡 듣고 이제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최유리의 노래 준비했어요. 살아간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입니다. 009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50대 버스기사입니다. 긴 시간 운전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늘 문제입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4, 5번 허리뼈 쪽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만 받으며 버텼는데 최근에는 통증이 다리저림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도 두 차례 받았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추간판 탈출증 가능성이 있어서 통증이 계속되면 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수술을 하면 일을 쉬어야 해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걱정되는데 현재 저는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고 실손 외에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진단비 보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술 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허리 통증을 참고 매일같이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면 통증이 뭐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허리 디스크는 운전하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허리 디스크 너무 힘듭니다.
2: 저기도 앉아있어요.
0: 허리 디스크. 네, 네.
1: 허리 디스크는 사실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을 말합니다. 저거 요번에 탈출이 됐거든요.
0: 아하.
1: 일반적으로 그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지만 디스크는 구조물의 이름일 뿐이고요.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정확한 질환명이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즉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서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이 완화시켜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튀어나오게 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서 요통, 뭐 방사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저희가 허리 디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2: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3: 지금 다리를 꼬고
0: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2: 저 다리 꼬고 있네요. 네.
3: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 통계를 보면은요. 매년 수백만 명의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50, 60대가 되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예. 예, 장시간 운전하고 사무직처럼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님들 정말 고생하고 흔한 일이 질환이잖아요. 실제로 성인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모든 디스크 환자가 수술 받는 건 아니고요. 80%에서 90% 정도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같은 보전적 치료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0098번님은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하는 거? 수술 아니고 이거 일반 치료인가요?
1: 네. 저희가 신경 차단술은 그 통증을 줄여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식 명칭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로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요.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입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디스크 자체를 뭐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 눌려져서 자극받은 신경의 염증을 줄여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1, 2회 정도만 시술만 하셔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디스크의 상태가 심하거나 신경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했다고 해서 수술 직전 단계라고 보기는 무조건 어렵고요. 오히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전적 치료 범주 안에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다만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는 일상 복귀를 돕는 중요한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0: 그러니까 치료가 제일 약한 게 약물 치료부터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이렇게 수술 이런 순으로 보면 된다.

0: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로 먼저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같은 부위에 다시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방법은 달라도 수술 부위가 같다면 수술비는 한 번만 지급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수술 부위는 같은데 수술을 그 다른 방법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술은 두 번을 한 거니까 두 번을 받아야죠.
1: 받고 싶죠?
0: X. 아트. 이것은 무엇인가요?
1: 딴, 따다다다. 세모가 없어가지고.
0: 아, 세모예요?
1: 땡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유가 보험사별로 수술비 약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약관을 봐야 되는데, 이유가 보험사별로 수술비 약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술비 지급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같은 부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인지 약관상의 별개로 수술이 인정이 되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0: 그게 다 보험사마다 달라요?
1: 네. 대부분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부위에 따라서 한 번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경우는 또 다른 수술로 판단해서 반복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 약관도 있다는 겁니다.
2: 최근에 제가 수술을 해봤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사연자분하고 저하고 되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실 저도 그 허리 디스크에 추간판 탈출 수술을 했는데요. 사연자분님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디스크에 아주 미세한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4, 5번 탈출증 소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미세로 이제 구멍 내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허진되는 증상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신경차단술을 또 했어요.
1: 네.
2: 또 하고 그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절개로 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진행하자고 병원에서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제가 수술 방식이 다르니 다르고 또 2차 수술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미세 소견이 있던 3번 디스크까지 포함해서 수술 부위까지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비 및 종수술비가 반복 지급된다라고 저는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자 보험사에 이제 약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서 지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0: 그래서 지금 몇 달 전에 받으신 거예요? 회복 잘 되고 계세요?
2: 두 달 조금 넘었네요. 너무 잘 됐어요.
0: 보험금 지급도 잘 받았어요.
2: 많이 받았어요.
0: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반대로 한번 수술할 때 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부위를 또 한꺼번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 수술을 한 번으로 쳐줍니까? 두 번 다 쳐? 이거는 역시 두 번 안 쳐주겠죠.
1: 일단 디스크 수술이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 했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권미연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에요.
0: 요거부터 그러니까 수술 아까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닌 거죠.
1: 아니에요. 네.
0: 근데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수술인 거예요.
1: 네. 네. 네. 일단은 이 수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비교적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죠.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절개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요.
0: 네.
1: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하면은 150만원에서 400만원. 비급여로 적용되면은 장비하고 로봇 포함됐을 경우에는 300에서 700만원. 일단 최소 침습이라서 장비 비용 역량이 굉장히 비용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마다 어떤 장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 네.
2: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요건데요. 그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해서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요게 기존 내시경하고 다른 거는 아무래도 완료도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완료도가 높아서 재발률이 낮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 절개 부위는 작게는 한 2cm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내시경 수술보다는 수술비는 조금 클 수 있어요. 그 비용은 그 건강보험 적용 시에 약 80에서 250만 원 정도, 비급여는 뭐 200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조금 큰 수술이 이제 세 번째, 그게 개방형 디스크 절제술로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70에서 200만 원대인데요. 사실 저렴한 대신에 절개 부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이건 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0: 개방형이니까. 네네. 근데 은근히 저 제일 먼저 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제일 비싸네요.
2: 네.
0: 재밌다.
2: 부위가 1cm 정도?
0: 아, 너무 작게 저기 하니까. 네. 어쨌든 이제 디스크 수술은 이제 단계별로 보시면 첫 번째가 내시경 수술. 이게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현미경 수술. 이거는 디스크 제거 완료도도 높아서 비교적 이제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개방형 수술인데 이거는 뭐 비용은 낮을 수 있지만 절개 범위가 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1: 오늘 외과에 온 것 같네요. 척추 유압술인데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거나 아니면 척추 불안정환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나사하고 케이지 등을 삽입을 해가지고 척추를 고정 자체를 하는 수술인데 수술 규모가 얘기만 들어도
0: 크겠네요.
1: 일단 커요.
0: 예.
1: 네, 그래서 입원 기간도 긴 편이고 비용 처리 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400에서 1200만 원. 복합 나사하고 기구 사용할 때는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는데 보험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고가 수술에 해당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급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비용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 자체가 장비 역량 큰 수술이다 보니까 병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 같은 디스크 수술이 아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 0098번님이 2세대 실손보험이랑 수술비 특약이 있다고 하셨어요?
2: 네, 정확한 거 저희가 0098님 증권 약관을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 사연자님 말씀대로라면 그 2세대 실손에서 뭐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이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만 가입 시기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보험에 가입된 수술비 특약에서도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질병 수술비가 있다면 해당 특약의 금액만큼 보장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뭐 1-3종 수술비, 1-5종 수술비, 1-7종 수술비 그리고 대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내시경 수술이나 미세현미경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2에서 3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척추 유압술의 경우에는 고난도 척수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 등급인 5등급이나 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N대 수술비랑 뭐 16대 수술비 뭐 그렇게 맞아, 그 보험사마다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0098번 님의 경우는 실손에서도 보장받으시고 이제 종합보험 그 수술비 특약에서도 충분히 보장 받으시겠네요?
1: 네, 맞아요. 예. 추가적으로 수술 받으신 병원에 따라서 수술비 이외에도 병원에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하고 또 종합병원이라면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에서 입원 1단까지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연자님도 진행하셨던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수술로 보지 않는 증권이 대부분인데 네. 그래서 실손 이외의 수술비에서는 지급 안 된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실손만 받으시고 수술비 특약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자, 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저 몰랐던 수술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체크를 해주셨는데 디스크 수술도 이게 뭐 부위에 따라서 수술 코드나 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각자의 보장 내용에 따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까지 함께도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1호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권미아 팀장님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했고요. 모두 디스크 다 나으셔서 신나게 디스코 추시라고 코요테 디스코왕 네, 들려드립니다.

0: 디스코왕 듣고 왔습니다. 1시 47분 지나고 있네요. 1878번님이 친절한 홍하나 팀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6085번님은 오늘도 만리산에 오르고 있으시다고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디스크 협착 중엔 철봉이 최고죠. 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매달려 있으면
1: 거꾸리 거꾸리 것도 많이
0: 진짜 효과가 좋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2399번님 질문이네요. 28살 남성입니다. 비만은 아닌데 유전적인 영향으로 고혈압이 의심돼서 현재 약을 복용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원인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실손 가입이 어려울까요? 라고.
2: 28세에 고혈압 약 드시면 굉장히 빠르시다. 그죠? 네. 사실 오히려 최근에는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요.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반 실손도 가입 가능성이 있긴 해요. 희박하지만 있긴 네. 해요. 그 보험사마다는 좀 다르지만 뭐 혈압약으로 인정이 되는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계신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큰 수술 이력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신장 뭐 뇌혈관 뭐 합병증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심사로도 충분히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실손이나 이제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일반 실손으로 한번 심사 받아보시고 안 되시면 유병자 실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은 네. 뭐 가능하신 거고요.
2: 그죠.
0: 일반 실손 같은 경우도 좀 가능성이 좀 넣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두드려보시고
1: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한 고객님이 그걸 네. 물으셨어요. 자기가 이제 담당하는 설계사분은 일반 실손이 안 된다고 했다 하고 네. 저는 된다고 근데 그게 일부 보험사만 있는 실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하고 당뇨를 하시면 이제 할증이 붙어서 일반 실손을 심사해서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일부만 있기 때문에 네. 그 설계사님 분이 이제 취급하는 보험사는 안 됐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러겠네요. 네. 자, 8005번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위험한 치료였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서 수술비는 못 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위험한 거를 했는데
1: 심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0: 심장이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스탠트를 넣었는데
1: 그렇죠.
0: 예, 네. 진짜 그런가요?
1: 혈관에 스탠트 삽입술 보통 이제 우리가 풍선 확장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스탠트 삽입술 자체가 중재 시술입니다.
0: 시술?
1: 예, 아까 우리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손에서는 당연히 지급이 되고 이거 자체도 아까 디스크와 마찬가지 가지로 보험사마다 수술 약관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급하는 보험사를 그 종수술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고 안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하죠. N대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면 내 약관에 내가 가입한 거에서는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일단은 보험사 상품명을 알아보시고 네. 언제 가입했는가. 가입 시기를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약관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예. 사람들이 일단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험사 공시실로 들어가시면
0: 홈페이지
1: 홈페이지 공시실로 들어가시면 그 종료가 된 판매 종료가 된 것도 쫙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고 막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죠. 예. 저한테
0: 그게 몇 페이지가 돼가지고 또 찾아보기가
1: 예,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0: 예예예. 예.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가입하신 그 설계사 분께 찾아갖고 연락 주시 아니면 저희한테 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보험사에 한번 문은 두드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서 지금 못한다 얘긴 들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럴 만하다고 합니다. 아, 시술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원 포인트 하나 더요? 예. 1182번 님이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고관절에는 문제가 없고 허리에 염증이 있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고관절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가 검진이 있는데 금액이 꽤 커요. 이것도 실손 보장이 되나요?
2: 실손 얘기 좀 많은데요. 그 실손 보험 가입자라면 저희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가 진료 후에 예. 그 필요하다는 소견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냥 혼자 의심이 돼서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0: 의사가 하자고
2: 그렇죠.
0: 했을 때,
2: 그러니까 의사분이 이제 검진을 하셨을 때 이걸 추가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소견을 미리 주시면 그거는 실손에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이 돈이 되는 정보 가득 주셨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1: 네. 오늘 첫 번째 119 사연에서 갱신형 보험 다뤘었잖아요. 네. 갱신형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여력과 나의 현재 질병 이력, 그리고 담보가 어떤 건지 그거 세 가지만 딱 비교를 해보시고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그것은 빨리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보험료 빨리
1: 더 나가기 전에.
0: 네네네. 자, 그건 던진다.
2: 허리. 관리 너무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아픈 걸 묵혀두지 마시고요. 빨리 치료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실손 이외에도 본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부분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해 주시는 설계사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보험들에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꼭 체크해서 손실 없이 많이 보장 받아가. 바랍니다.
0: 보니까 정말 이쁜 보상받는 것도 대학에 가는 법이 몇 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것만큼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문가들 손을 더 거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21의 UNI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수고해 주신 홍하나 권미아 팀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양화대교 쪽으로 가는 연결로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이후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있어서 작업 여파로 주변 불편합니다. 한강다리 건너기에는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교통량이 많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판교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있고요. 이후로 서초 부근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으로 도심 방면 더욱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포승 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요. 살아가는 도중에 성격대로 이미지대로 변해간다고 그러죠. 마치 매일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풍경이 바뀌듯이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풍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얼굴 풍경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형편은 또 어떤지,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풍경이 곧 그의 인생 풍경이 되겠죠. 오로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며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풍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바깥 풍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풍경은 어떠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력. 산울림입니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 산울림의 이 명반, 아 LP판, 뭐 카세트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 되게 덥죠?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라고 그러죠. 2차 전체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7명 전원, 서울시 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 등 비상임 위원들이 7명 전원이 안 나왔습니다. 출석 안 했어요. 여야 의원들이 무책임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후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듣고 계시면 좀 나와 주십시오, 좀 제발. 네. 자, 기업 회생 절차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다섯 곳에 대한 신문 절차가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TBS 바로 맞은편이 JTBC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암동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오전 10시부터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중앙홀딩스 신문 절차에 참석을 했네요. 회생법원 공보관은 법정 앞에 취재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 절차는 기업의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 일반 법정과는 달리 방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중앙홀딩스 신문 절차 시작으로 해서 오후 4시까지 중앙 P&I, JTBC, 메가박스, 콘텐트리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다섯 군데의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월드컵 중계하러 간 지금 JTBC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뭐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여기 직원들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2주 동안 법정에서 법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카를 막아놔 버렸답니다. 그래서 예, 개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회사를 향해서 청구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 JTBC 직원들도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TBS 직원들은 뭐 아예 못 받고 있는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동병상련이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JTBC라도 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최대 돌풍이에요. 이 화제를 몰고 있는 나라가요, 그럼 어딘지 아세요? 그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대서양에 있는 아프리카죠? 예, 카보베르데. 아니, 스페인하고 0대0으로 비기더니, 세계 최강 스페인하고 0대0으로 비기더니 어젯밤인가? 어제 새벽인가? 우루과이하고도 또 2대2로 비겼잖아요. 요런 상태면은요, 이 조에 1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이제 한 번씩 또 남았는데, 카보베르데 축구 국가 대표인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루과이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했어요. 카보베르데는 16일 날이었죠. 무적함대 스페인하고도 0대0 무승부 기록했는데,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이제 우루과이하고도 무승부였으니까 승점 2점입니다. 예. 아, 저 어제 낮에 오전이었나? 그 새벽이었나? 언제였습니까? 아,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야, 그 우루과이를 상대로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예, 공격수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카보베르데 인구가 50만이다. 약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만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투지라든지 예, 이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 돌파력 대단합니다. 작전도 뭐 최고예요. 예. 그 그냥 뻥뻥 차서 맞히면 맞춰라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미드필더쯤에서 전방을 향해서 공격수 안에 한 두 명밖에 없는데도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타격을 하면은 전방에 깊숙이 포진한 공격수가 해 머리라든지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떨궈 놓고서는 최대한 여기저기 우루과이 수비를 한번 뭐야 잡아뜨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얇게서 패스도 하게 되고 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같은 조에 카보베르데가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카보베르데가 있으면은 글쎄 하여튼 투지력은 뭐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카보베르데하고 만난 경기 경기 보신 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월드컵의 백미는 역시 메시입니다. 메시. 메시가 메시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가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각종 기록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메시가요, 미국 댈러스에서 제2조 2차전 오스트리아하고는 했는데 멀티골 두 골 넣었어요. 2-0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 이 두 골을 넣는 게 어떤 것이냐. 예. 독일의 클로제가 뭐죠? 18골 월드컵 사상제 기록이었는데 그걸 이미 동률을 상태에서 18, 메시도 18골을 이제 해놨는데 오늘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19골이 돼가지고 월드컵의 최다골 역사를 새로 쓰는 게 되는데 마침 전반 시작과 함께 얼마 안 있어가지고 페널티킥을 유도를 해가지고 메시가 페널티킥을 차게 된 거예요. 야, 아니 전 세계 제일 축구 잘하는 메시가 페널티킥 앞에 섰는데 그게 안 들어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한 골 툭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야, 근데 그걸 메시가 오른쪽으로 실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를 쥐어짜고서 잔디밭에 있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야, 참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 네. 아니 카페트까지 다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툭 던져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19골이 되면서 역대 최다의 골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넣어가지고 야 축구의 신도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예. 살다가 인생 잘 안 풀린다고 너무 낙담할 것도 없다. 축구의 신도 저러니까. 그런데 역시 메시는 메시였더라고요. 그 이후에 두 골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 때 해트트릭 3골. 그다음에 오늘 오스트리아하고 두 골 넣은 거 다섯 골을 전부 누가 넣었다? 메시가 넣었어요. 메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중들이 아르헨티나 관중들이 그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메시한테 보내는 거 신뢰감.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에게 메시는 살아있다. 나는 우리는 메시를 믿는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믿는다. 그걸 또 보답해주는 메시. 야, 그런 에너지. 부럽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가 이제 남아공과의 경기죠. 모레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25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시작이 되네요. 우리가 이제 A조 아닙니까? 현재 네 나라의 A조 순위를 보면은 1등이 멕시코 2승입니다. 승점 뭐 6점이 됐어요. 요번에 있을 3차전에서는 뭐 1.5군을 보낸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안 그러겠어요. 지더라도 저 올라가는데 32강에. 예. 2등은 우리나라고요. 1승 1패를 기록해서 현재 승점 3점이고 3위는 체코 1무 1패 4등이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1무 1패이기 때문에 승점이 1점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쉽게 32강에 오를 거라는 분석 기사가 많은데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보도를 보면은요. 조 1위를 확정 지은 멕시코가 체코전에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2진을 만약에 기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남아공과의 경기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골득실 따지지 않으려는 말이죠. 만약에 멕시코가 2진을 내보냈는데 그 체코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체코가 만약에 멕시코를 이겨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찌 됐든 남아공과의 마지막 3차전 정말 좀 투지 있게 예. 수비 위주로 돌리지만 말고 예. 좀 뻥뻥 차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골도 한 3골 정도 팍팍 넣어버리고 아, 이 한여름 더위 좀 식히게.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오늘도 노르웨이가 그 홀란이라는 선수 아, 오늘도 아까 두 골 넣는 것까지 봤는데
노르웨이 공격수들은 전부 볼을 누구한테 인계합니까? 홀란의 머리를 향해서 던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알아서 딱 머리도 넣고 발로도 넣고 자빠지면서도 넣고 누워서도 넣고 다 넣습니다. 근데 이걸 환호하는 노르웨이 관중들의 응원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 노적기, 바이킹의 후예답게 이런 소리 내면서 노적기 하는 게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노적기 퍼포먼스 응원전을 펼치더라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할 때 뭐 사찰에서도 응원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노르웨이도 지금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돈가스 퀴즈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미희가 부릅니다. 서풍. 아, 제가 저 노적기 했다 그러더니 권미의 서풍을 틀게 했군요. 아, 드리겠습니다.

네, 권미 서풍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블로 얘기가 예, 바이킹만 노졌냐? 예, 우리나라도 노졌는다. 그런 뜻으로 해서 권미의 서풍을 틀었다고 합니다.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자,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실 거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올려놨네요. 돈가스 PD가. 자, 읽어드릴게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리오넬 메시가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 대기록을 세우면서 오스트리아를 2-0으로 이겼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진출, 32라운드 진출을, 32강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거래요. 예. 그래서 문제가 이거랍니다. 야, 어렵다, 오늘. 돈가스. 돈가스 문제 어렵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활약하고 있는 대표팀으로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네요. 이거 어려운 건데. 보기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아르헨티나, 2번 카보베르데. 이거 어느 나라지, 메시가. 메시가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여러분? 1번 아르헨티나입니까? 2번 카보베르데입니까? 오늘 돈가스 PD 아주 어마어마한 퀴즈. 참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모르실 땐 몇 번? 그냥 1번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가지 나눔 선물 소개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분,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바디고기 2인분,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드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당진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한 달 동안의 변화 28데이즈 뉴질랜드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입니다. 25가지의 나눔 선물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 그걸 적어서 가지고 세 가지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이거예요. 축구의 신 메시가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이 어디냐? 오늘 어렵습니다. 1번 아르헨티나, 2번 카보베르데. 야, 가스야, 진짜 오늘 퀴즈 너무 어렵다, 이거. 아주 쉽게 내, 쉽게. 날도 더운데. 얘 어디 갔어? 왜 안 보? 나보고 내래? 막가자는 거지, 지금 그러면 지금. 아, 참. 좋습니다. 모르시면 1번 적으시면 돼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요계의 복덩이죠.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당첨자를 발표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신우이 청취자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아이, 오랜만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매일같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 신우이님께서. 예.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고요. 아르헨티나는요, 은, 실버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또 아주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서 달아주셨네. 네. 자, 신우이님, 오랜만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저 파블로가 찾아서 올려놨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이름은 스페인어에서 유래가 됐고, 라틴어, 아르겐툼? 이렇게 읽으면 되나? ARGENTUM. 아르겐툼. 아르겐툼. 라틴어로 아르겐툼이 은이라네요, 은. 여기에서 파생돼서, 예, 실버. 영어로 실버. 예, 아르헨티나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실버들 힘든 싱어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르헨티나 돌 싱어 이렇게 바꿀까? 예, 이어서 9208번님, 네, 당첨이에요. 안녕하세요. 70대 택시기사고요. 정답 1번 아르헨티나입니다. 포천 정원 티켓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 아내하고 결혼기념일에 한번 가보려고요. TBS 화이팅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9208번님한테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예, 날씨 덥고니까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시고 야외 다닐 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 정말 뜨겁습니다. 6063님께서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TBS 정상화를 두손 모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월곡동에 김만희 떡볶이 다녀왔습니다. 포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떡볶이는 혼자 2인분을 먹고 순대는 따로 포장해서 배차실 사장님과 소주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하고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인자하고 순박하고 시골스러운 멋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더불어 손수 만든 식혜도 큰 병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고요. 참고로 저는 19년 차 장례 지도사고요. 지금은 잠시 다른 사업 구상하면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만희 떡볶이 갔다 오셨구나. 아유, 떡볶이 한 접시에 그냥 먹음직스럽게 빨갛고 하얗고.

대한 떡이 들어가 있고요. 파무침도 올라가 있고. 예. 작년에 우리 저 허리케인 라디오 나눔 선물 제공해 주시는 청취자님, 사장님들 이 자리에 쭉 스튜디오에 둘러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이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처음으로 이 나눔 선물을 제안했던 분이거든요. TBS 월급도 못 받고 뭐 다른 방송 같으면 뭐 MBC니 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다뭐 비싼 거막 나눠주고 기업체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분이 아 그러면 제가 떡볶이를 하는데 그거라도 좀 드리면 안 되겠냐.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지금 25가지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요. 이번 여름부터 다시 시작을 했네요. 근데 대신 그전에는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비용까지도 이제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대신 와서 드시면은 제공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월곡동에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1435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아르헨티나고요. 저는 당진 오리볶음을 받고 싶어요. 왜냐? 지인하고 같이 가서 한잔하고 싶고요. 매일 허리케인 듣고 있습니다. 배송기사하고요. 좋은 소식 기도합니다. 배송일 하시는군요. 1435번님께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에 오리 볶음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장에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3501님께 신청곡과 함께 왜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정답 1번 아르헨티나인데요. 나눔 선물은 없어도 되고요. 기왕 나라 이름에 맞게 마돈나가 주연한 영화 에비타의 주제곡 Don't cry for me, Argentina. 노래를 듣고 싶네요. 들어보죠, 뭐. 메시가 오늘 월드컵도 대기록도 쓰고 그랬는데. 마돈나가 부릅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맞냐?

네. Don't cry for me, Argentina 듣고 왔습니다. 오늘 메시가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영화 에비타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또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에비타의 이제 대표곡인데 이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에바 페론이 국민을 향해서 울지 말라.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노랫말이라고 합니다. 네. 돈나 누님이 보니까 이제 저보다 두 살 위시네. 예, 58 개띠셔. 예. 그 마이클 잭슨 그 영화고 저 갑장이네. 마이클 잭슨 마돈. 어? 다 맛이네 그러고 보니까. 마이클 마돈나. 예. 아 근데 뭐 이분들도 이제 단지 70이 다 되셨고 마이클 형이야 뭐 먼저 가셨지만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당첨자 발표입니다. 계속해서. 1601번님, 정답 1번 아르헨티나고요. 1군님 축구 설명 정말 명쾌하게 해줬네요. 멕시코와 경기는 뒤로 패스하는 경기. 속 터져 죽지경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1601님. 저 공감하시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치고 나갔다가 역습당할 것 같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빌드업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카보베르데 선수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양뻥뻥 사는 거예요. 죽이든 밥이든. 뭐, 축구하는 것 같잖아요, 일단. 네. 저는 그래요, 하여튼. 네. 안 그러고 계속 빙빙 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별로예요. 네. 자, 이어서 1096번님. 아, 이 청취자님 오랜만에 문자 보냈네. 이 청취자님이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천 수색대라고 애칭까지 지어드렸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일구 오빠 반가워요. 요즘 많이 바빠서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요. 오늘은 휴무라 집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군요. 네,

연천수색대 청취자님, 제가 손 얹는 거 보이시죠? 예. 난방이 잘 어울리고 멋지세요. 아, 이 난방이요? 아, 또 난방의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나? 예. 바다 건너온 겁니다. 바다 건너온 거. 예. 동해바다 말고 서해바다. 예. 정답은 1번이고요.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밖에 일하는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라버니도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1096님 연천수색대님께 뭘 드리는 거야? 1번. 아, 1번. 아, 김만희 떡볶이 식사권을 보냈는데 연천에서 김만희 떡볶이가 월곡, 서울 월곡동인데 가실 수 있을까? 빠블로. 좀 생각을 하면서 드려. 날도 더운데. 연천으로 뭘 보내드려. 안 바꾸면 그냥 읽어드린다. 나보고. 나보고. 야, 그냥 막 까먹는 거야. 막 까봐. 그냥. 뭐, 피리고 뭐가 없어. 그냥. 응? 월급들은 못 받으니까 지금 뭐. 1번이래요. 하여튼, 저,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분 식사권. 저 연천수색대 청취자님 그냥 걸어오세요. 거기서 연천에서 성북구 월곡동까지. 여기 10km가 더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6610번님 당첨됐어요. 1번 아르헨티나가 정답입니다. 저는 양곱창 받고 싶고요. 더운 날 뜨끈한 게 땡깁니다. 주말에 애들 오면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6610번님한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좋습니다. 소주 한잔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096번님 당첨. 안녕하세요.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고요. 25일 날이 65번째 아내 생일인데 아내가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월곡동의 김만희 떡볶이를 받고 싶어요. 거의 매일 교통방송 듣고 삽니다. 머지않은 날 좋은 소식 올 거라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조금만 힘내시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런 날이 좀 올까요 여러분들. TBS한테도 제발 왔으면 좋겠네요. 네, 5096번님에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산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만희 떡볶이 너무 많이 보내드리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김만희 세상 이렇게도 남는 거 있겠냐 이거? 어? 자, 이번에는 7053번님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민 축구도 열광하며 보는 남편하고요. 신청곡을 듣고 싶어요. 가수 오키를 추모하며 이웃사촌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죠. 70년대 대표였던 가수 오키 씨가 최근에 암투병 끝에 이제 타계했습니다. 향년 73세가 일기였네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7053번님께 오키의 이웃사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들었죠. 이웃사촌.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번에는 나눔 선물 후기를 524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일과원님. 얼마 전 광진구 아차산역 아리랑 빵집 알바생입니다. 아, 예, 예, 예. 아, 아차산역. 그 아차산역의 아리랑 빵집. 예. 그때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죠. 덕분에 기분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이 부스 볼륨의 올 인원 에센스를 받았는데 받아서 쓰다 보니까 쓰기 아까울 만큼 패키지 디자인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품력이에요. 피부까지 반가워하는 느낌입니다. 좋은 선물과 즐거운 방송 진심 감사드리고요. 늘 유쾌한 방송 응원합니다. 아주 광고 카피를 아주 제대로 써주셨네. 피부까지 반가워한다. 피부가 반가워하는 에센스. 올인원 에센스. 네. 오이사령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빵집, 어디 더운데 빵 잘 팔립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나눔 선물 후기까지 쓰게 해주신 이브스 볼륨 사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6758번님, 정답 1번. 오늘 제 생일입니다. 6월 24일 사랑하는 마누님과 축구를 보면서 24일 아닌데? 25일 날이에요. 오늘은 23일이고, 축구하는 날은 25일입니다. 오전 10시. 하여튼 6월 24일 사랑하는 마늘님과 축구 보면서 맛있게 먹고 싶어요. 오란데 세트를 받고 싶네요. 예, 일국 형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6758번님한테 오란다 세트,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오타를 두 개나 내셨어. 예, 축구하는 날은 24일이 아니고 25일이고요. 저는 19이 아니고 19예요. 아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25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저는 만두를 받아서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네요. 왜냐, 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언니가 그때 만두 좋아합니다. 예. 2125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좋아하신다니까 잘 됐네요. 예. 아마 받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큰 냉동 만두 두 개가 갈 거예요. 포장된 게. 그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수색대 청취자님께서 네. 거봐! 아까 빠블로가 김만희 떡볶이 나눔 선물 보낸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더니 연천수색대 청취자님이 바로 문자를 보냈네. 저기 돈가스 PD님 서울까지는 연천에서 너무 멀어요. 혹시 저 왕만두로 바꿔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79 오라버니 돈가스 PD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그거 돈가스가 정한 게 아니고 저 앞에 앉은 저 빠블로 PD가 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바꿔주겠나 봐. 뭐 쓰지를 않는데 어떻게 뭐. 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꿔드린대요 연천수색대님. 예, 왕만두로 바꿔드린대.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저희 것도 아닌데 아이 참 너무 인심 쓰는 것 같아. 하여튼 왕만두로 바꿔드린답니다. 그 진작에 그러지 말이야. 어디 연천에서 그 떡볶이 먹자고 월곡역까지 오냐. 아이. 이번에는 3386번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게 출첵합니다. 퀴즈 정답도 보냅니다. 1번 아르헨티나고요.

우리 축구도 유럽이나 중남미처럼 공격 축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컨트롤 타워에서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겠다는 각오로 말이죠. 수고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자, 3386님께는 선크림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네요.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0125번님 당첨.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고요. 저는 오란다 받고 싶어요. 장모님이 데이케어 다니시는데 가져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드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정상화 간절히 기다립니다. 단비에 비 오듯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습니다. 마이진의 몽당연필입니다. 네, 0125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장모님한테 전해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이죠. 최국 씨 나옵니다. 네가 인간이야. 개그맨 최국 씨 화 오늘 한번 뜨겁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나는 일 예,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 대행입니다. 자, 개똥 안 치우고 하는 사람한테 최국 씨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요새 넷플릭스 아주 인기죠. 참교육을 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네. 최국이가 참교육을 시킬 수 있게 소재를 여러분께서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012 청취자의 신청곡입니다. 마이진의 몽당연필 나가고 있죠. 들으시고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려서 동호대교 쪽으로 쭉 정체로 이어지고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은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청담대교나 반포대교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다리 건너기에 속도를 못 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인데 뒤로 교통량이 많아서 양화대교에서부터 쭉 정체가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청계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매송 부근 사고 여파로 매송 휴게소에서부터 밀립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미사 부근 갓길에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분위기 있는 노래죠? 다정한 여.

이 반주해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예. 이거 사실 다음 달쯤에 녹화하려고 했거든. 자신이 없어서. 근데 문을 닫는 데는 어떻게 해요. 어제 가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녹화는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제 창법이 저 하이브리드 창법이잖아요. 예. 고음불가다 보니까 예. 저음부는 하나 올리고 고음불가면 하나 또 내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끝나고 어거지로 해서 예. 녹화를 다 마쳤어요. 예. 그랬더니 예, 피아노 그 쌤이 박수까지 쳐주고 아우 잘하셨다고 저한테도 덕담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 피아노 학원도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피아노를 또 어떻게 배워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고 제가 최일구 TV를 통해서 오늘 밤에 집에 가면은요 어제 녹화했던 영상을 좀 피아노 학원한테 받아가지고 이따 밤에 한번 올려놓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예, 그 로비에 가면은 영창 그랜드 피아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평소에는 거기다 써붙여놨어. 이거 함부로 치지 마세요. 다른 원생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더니 녹화실 나왔더니 저보고 로비에 있는 그 영창 그랜드 피아노에서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지금 치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승철 안녕이라 말하지 마 했잖아요. 되게 이게 박자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제 하여튼 녹화를 했으니까 이따 밤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TBS 앱으로 5242라고 하신 분이 나눔선물 후기를 보내셨네. 빠블로님 덕분에 오킴스 선크림 잘 받았어요. 케이스도 앙증맞고 예쁘고요. 포장도 진짜 잘 돼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아, 여기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워터 그래가지고 그 비누 거품 같은 디자인의 병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 포장지 안에 선물 포장지 안에 이렇게 인쇄된 인쇄지를 이렇게 써서 같이 첨부했네요. 최유기 허리케인 라디오. 그다음에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킴스 피부과가 준비한 작은 피부 힐링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지 안에 내용물 소개까지 해서 잘 해주셨네. 한여름에 이제 정말이지 선크림 없이는 앞으로 워낙에 더운 시절이 오니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24님 눈부신 날 오늘같이 잘 바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신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3103번님 당첨됐습니다. 역시 메시는 메시입니다. 다섯 골이나 했네요. 대한민국이 남아공을 2대 0으로 이길 거예요. 이번에는 손흥민 한 골 반드시 넣을 겁니다. 아자아자. 최일거리 캔라디오 화이팅 하십시오. 최일구 친구님 아자아자 하셨네요. 저하고 갑자기 비슷하신 것 같아요. 3104님한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네가 인간이야. 개그맨 최국의 참교육 시간이 왔습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참교육의 조교. 네. 화나시는 일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최국 씨가 참교육시킬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교육 들어갑니다. 자, 실버돌 심진싱어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아 봄날이야.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기구기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전제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화내주는 업계의 참교육. 대화 남채우 씨.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그 넷플릭스 참교육이 인기라.
1: 그러니까.
0: 아, 여기 채우 씨가 진작부터 참교육을 시켰잖아.
1: 그러네, 진짜로.
0: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떠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먼저 떠버렸어.
1: 아, 그러니까. 에? 이거 코너 제목을 애초에 바꿔. 참교육을
0: 그러니까.
1: 했어야 돼.
0: 그러니까 예. PD가 좀 이 성견지명이 없어. 아. 어? 대화남이 뭐야 대화남이.
1: 근데, 네? 근데 그걸 성견지명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0: 쉬운 거 아니냐?
1: 네. 대화 아니 뭐 대화남도 좋긴 한데 아무튼 요즘 뭐 참교육이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0: 네. 네. 그 끝까지 다 봤죠.
1: 아니
0: 저도
1: 마지막에.
0: 그게 네. 8편이잖아.
1: 네네.
0: 제가 6회까지는 본 것 같아.
1: 근데 지금 네. 진짜 실제로 뭐 교권 보호국 같은 거 만들려고
0: 그런 기사가
1: 있잖아요.
0: 좀 있더라고. 정치권에서도.
1: 그 드라마처럼 막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예, 그런 스타일로.
0: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 그게 1위가 국내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예요, 뭐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 세계
0: 1위요?
1: 예, 세계에서도 난리 났대요, 지금.
0: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라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가?
1: 가장 공통점은 일단 사이다. 사이다 아닐까. 시원하잖아요, 일단. 시원하잖아. 예, 권선징악. 아, 그리고 뭐.
0: 뭔 징악?
1: 권선징악.
0: 권선징악?
1: 시원하고. 네. 그러니까 참, 그만큼 정말 이, 뭐야, 교육계의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또 피해를
0: 그러니까,
1: 당하고.
0: 그러니까, 야. 진짜.
1: 뭐 학생들도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0: 교육 현장 현실이 그러냐.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 4편인가 5편에 그 촉법소년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1: 그렇고.
0: 아니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애들이 촉법이에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시청자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한 대,
1: 그렇지.
0: 한, 네. 하고 싶더라고.
1: 드라마 속에서는
0: 아니
1: 정말,
0: 그러고
1: 정말
0: 나와서도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막 소화기를 들고 밖에 네. 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네. 올라가지고 막 네. 쾅쾅 찌질 않나.
1: 저, 형님. 네? 너무 지금 이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참교육을 잘해.

0: 해달라 이거야.
1: 갱년기신가 봐.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너무 이입하신다.
0: 아이, 알았어.
1: 네, 근데 자. 드라마가 살짝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보면. 뭐 그러니까. 2회 같은 경우 그 공고 있잖아. 어. 자동차 정비하는
0: 학교. 어, 맞아. 두 번째.
1: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좀 아니지 않아요?
0: 거의 땡도 아니야.
1: 보면 난 그거 보고, 아, 작가가 좀 욕심 부렸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어쨌든 건 이제 본질은. 네. 네, 우리가. 교권도 세워야 되고, 학생의 인권도 세워야 되고, 뭐.
0: 뭘 또 본질이 많아.
1: 그런 거 아니겠냐.
0: 본질은 딱 하나야, 뭐야.
1: 요즘 본질 좋아해요.
0: 예? 본질이 뭐야, 그러니까.
1: 본질이 그거라고.
0: 뭐니까. 예? 아니 영화 전문가로 딱 한마디를 해봐. 보러 참교육 넷플릭스 네. 시리즈의 본질은 뭐다?
1: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예, 대한민국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의도로 갖고 작가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본론 진행하시죠.
0: 그렇게 네, 넘어가면 되는가?
1: 네, 넘어가 빨리.
0: 아 좋았어. 자 그러면 그거 본론 가기 전에 네. 여보세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이거 저 써놓은 예. 거 있잖아. 이거 읽어야지.
1: 저희 코너가 지금 무슨 뭐 드라마 영화 리뷰 코너가 아니고요.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죠?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갑질 당하신 분들 돈 떼인 분들. 아, 마구마구 참지 마시고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샵 0915로 예. 그럼 제가 대신
0: 여보세요
1: 화를 내드립니다.
0: 0915가 뭐야?
1: 0915 아니야? 아 0951 예 죄송합니다.
0: 참격 시킨다는
1: 예. 거기 아니야 딴데 거기다 이상한 데 보내지 마시고
0: 샵 0915가 뭐야 지금 10년 가까이 해놓고서 네가 인간이야? 주파수 번호도 어떻게 몰라?
1: 0951 예 09 공동 구매 아닙니다. 0951, 샵0951로 보내주시면
0: 됐습니다.
1: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자, 땀이 벌써 납니다, 지금. 밖에 네. 되게 덥지, 지금.
1: 오늘 덥더라고요.
0: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자 왔어요. 286 하나님께서, 당대 제1의 개그맨, TBS의 기둥, 대들보, 최욱 씨, 어서 오세요.
2: 최욱이야, 최욱!
0: 아! 참교육시켜.
2: 진짜 이게 몇 년째요, 도대체 몇 년째.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욱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6년 동안 소리는 내가 지르고 있는데. 아 최욱 부럽네 진짜 최욱. 우가 너 이름 바꿀 생각 없니? 내가 형이잖아. 네가 바꿔. 아 진짜 최욱입니다.
0: 예. 예지 아빠께서도 국민 멘탈 보호국 조사관 꾸기영의 참교육을 기대합니다.
2: 아,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아주 신선하셔.
0: 뭐 하나 보내드리라고.
2: 예, 뭐 하나 보내드려야겠네. 예. 파블로 PD님, 저기, 뭐 하나 보내주세요. 예.
0: 가만히 있는데?
2: 아, 보내주세요, 저기.
0: 없대.
2: 그럼 본인 사비를 털어서 주식이라도 줘요, 주식. 주식이라도 양도해줘요! 삼성전자! 예. 알겠습니다.
0: 먹고 죽을 돈도.
2: 예, 지금 오늘 없대요, 선물이. 선물이 없대니까 그래도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0: 빵집 사장님 5246님이 문자 보냈어요. 자, 날 덥다고 밥은 꼬박 아 이제 화내달라는 문자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빵집 사장님 5246님께서 아 근데 조금만 내가 크게 해도 나 벌써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네. 엄청 더운 거야.
2: 하고 세요 지금.
0: 날 덥다고 밥은 꼬박 챙겨 먹으면서 빵은 왜 안 사 먹어요? 빵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더울수록 당 충전해야죠. 빵 사 먹어. 왜 안 사 먹어? 에어컨 밑에서도 먹고. 이거 네가 옛날에 택시탑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야. 선풍기 앞에서도 먹고 빵집 사장님 목 빠져요.
1: 아, 그치.
0: 더우면 더 먹어야 힘이 나죠. 맞습니다. 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가 인간이야. 아, 이거 모범 답안이 너무 길어. 자, 빵집 사장님한테 좀 화 좀 내드려.
1: 근데 지금 빵 안 먹는다고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닌가?
0: 그거 알아서 해 그건 네가.
1: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빵집 사장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빵도 먹고 살고 좀 그렇게 해야지. 빵 먹어, 빵 사 먹어, 빵 좀 먹어. 밥만 먹어서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빵 먹어. 왜 목 맥혀? 그러면 사이다에 먹어. 사이다 왜 목 따가워? 우유에다 먹어. 빵 먹어. 크림빵 아이고 맛있어. 단팥빵 엄청 맛있어. 빵 먹어. 아이고. 빵 먹고 빵빵해줘.
0: 아이 좋아라 이거 좋아. 아이고 오이사령님한테 지금 빵을 안 사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격을 네. 최고 시간에서 확실히 잡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사연을 소개하실 때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해주면 최국 씨도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

0: 도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효율이 좋아.
1: 근데 또 네? 요즘 또 빵값이 또 많이 또 올라가지고 아. 부담은 좀 되실 거예요.
0: 아 그건 당연하죠. 지금 뭐 저 이스라엘 저 이란 전쟁 때문에 네, 그것도 막혔잖아 네. 물류가.
1: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계속되고 있으니까. 맞아. 빵 또 네. 우크라이나 쪽이 좀 강화되면 밀 이게.
0: 그러니까
1: 네. 아 참 어떡하냐 진짜. 그저 전쟁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2: 그 한마디 하고 가.
1: 아 나 진짜. 아 돈이 그렇게
2: 빨리
1: 많아?
2: 끝내 그래 빨리 끝내.
1: 돈, 전쟁도 돈 들어. 돈 엄청 들어 진짜. 푸틴! 푸틴! 왜 그래 진짜. 아 정리해 빨리. 네. 그만해 이제.
0: 자 이번에는
1: 할 만큼 했어.
0: 1566. 너 러시아 대사관에서 듣고 너 조사하러 온다.
1: 네? 아, 저,
0: 어? 러시아 대사.
1: 아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어. 제가 화낸 게 아니고요. 제,
0: 네. 또 약한 모습 보이는 거야?
1: 티니 형. 푸틴이 형님, 자, 네, 그 좀
0: 전쟁이라는데 자제해 주세요. 웃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죄송하고.
1: 젤렌스키는 제가 좀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566번님이에요. 부평에는 굴포천이라는 멋진 둘레길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예쁘게 심어놓은 천일홍 묘종을 남자 어르신이 뽑아가는 거를 산책하다 목격을 했는데 아...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주말 지나서 산책을 갔더니 다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아... 다 같이 시민이 예쁘게 보라고 심어놓은 걸 작은 거 몇 개만 남겨놓고 모두 뽑아갔어요. 혼 좀 내주세요. 어떤 시민인지.
1: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말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 이기적이야. 그걸 왜 뽑아가. 당신 거야 그게. 당신 돈으로 심은 거야 이게. 세금으로 산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심어라. 다시 갖다 심어. 천일홍. 천일홍 뭐 엄청 이쁜 거 아닙니까.
0: 그렇지.
1: 어 예. 어서 진짜 아 정말 뭐라고 누구
0: 뭐
1: 누구 테슬라 뭐.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어?
0: 저게
1: 뭐야? 뭐?
0: 저게 이제 뭐야? 로켓.
1: 네. 로켓 뭐지?
0: 몰라 이름 잊어버렸어.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0: 스타쉽 그, 스타쉽.
1: 스타쉽 태워가지고 그냥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0: 그렇지.
1: 어? 이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미쳤어!
0: 지금 문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형이 생각이 났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꽃으로 맞을 거야 한마디.
1: 뭐?
0: 꽃으로 꽃 플라워 네, 네,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네. 그러니까. 날 더운데
1: 천일홍 다발로 그냥 싸대기를 확 진짜 때려버릴까 보다 진짜
0: 그렇게 얘기하면 문학적인 속도 떨어지잖아 그렇지. 함량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네. 너는 꽃으로 맞아야 돼
1: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저씨는 꽃으로 뭐, 아, 고추가 아니라, 고추.
0: 발음 좀 똑바로 해. 내가 언제, 그거라고 그랬어. 플라워, 플라워.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1: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아저씨는 고추로만.
0: 너는 고추로
1: 맞고 싶어!
0: 좋습니다.
1: 발음이 좀 이상하다. 예. 천일홍.
0: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1: 아니,
0: 거지?
1: 아니, 아니.
0: 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1: 천일홍 나온 김에 저 신청곡은 천일동안 부탁합니다.
0: 그것도 뭐야?
1: 이승환의 천일 동안.
0: 아.
1: 천일 동안.
0: 누가 신청 누가 썼어?
1: 아, 그냥 제가 한 거야.
0: 오. 오빠 블로그 틀어 주겠대.
1: 예. 아, 진짜요?
0: 그, 출연진도 못 주는데, 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데.
1: 천일 동안.
0: 그거 빨리 노래 들어. 아우, 더워 죽겠어, 이게. 자, 빨리 듣겠습니다. 왜 안 들어?
1: 이따 해요, 그럼. 이따가.
0: 나 나온다. 노래도 늦게 나오나 봐.

0: 네, 이승환의 천일 동안. 이거 최국 씨가 신청한 노래 아니야?
1: 천일홍.
0: 네? 천일홍.
1: 예, 사연 때문에.
0: 예. 네. 그랬더니 1566님이 아까 그 문자 보낸 분이 제가요 꽃이름은 잘못 썼어요. 천일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에요.
1: 아, 참 진짜. 아, 지금 노래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아, 천일홍이라고 해서 노래 들었더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아이고. 노래 이거 반납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환장하거든요.
0: 아, 근데 천일홍이란 꽃이 있는 건가?
1: 몰라, 나 있는 줄 알았지.
0: 백일홍은 제가 알겠는데 천일홍이라고 아, 있네.
1: 오, 있네, 있네.
0: 예, 네. 지금 이제 이미지 이제 올려놨네.
1: 그럼 천일홍은 천일 동안 진짜 뻘긋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1: 안 진다는 거 아니야? 네,
0: 천일. 오, 천일하면 또 이 문학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1: 천일?
0: 어.
1: 문학적으로요? 천,
0: 그렇지. 역사적으로.
1: 역사적으로?
0: 어, 영국에. 어,
1: 천일천하?
0: 영국에. 잉글랜드.
1: 천일전쟁?
0: 잉글랜드에 무슨 청일전쟁이 있어.
1: 잉글랜드?
0: 영국.
1: 영국. 그러니까 천일.
0: 천일에.
1: 천일야화.
0: 앤 있잖아. 천일에 앤.
1: 천일에 앤?
0: 그래. 헨리 8세.
1: 아, 그래요?
0: 그거 모르냐?
1: 나 우리나라 역사하기도 바빠요. 공부하기도. 내가 뭐 영국 걸 왜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0: 아이고.
1: 엘리자베스 알면 됐지.
0: 교양이지, 교양. 예. 네. 자.
1: 어, 형님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 넷플릭스에서 다 해, 그런 거. 어? 유튜브에도 널려서 그런 거.
1: 아, 그래요?
0: 어? 꼭 뭐 책을 읽어야 되냐?
1: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천일 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었다는 거 네. 지금 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3449번님, 네, 문자. 여기 전북 익산인데요.
1: 네.
0: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장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근데요, 한 아주머니가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할 선풍기를 회전시키지 않고 항상 자기 방향으로만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러닝머신 뛰면서 주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고 있으니 진짜 함량 미달 아닙니까? 최욱 씨. 정신 바짝 차리도록 혼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0: 최욱이라고 했는데, 재미삼아 쓰신 것 같거라.
1: 아, 네. 그렇죠. 예. 네.
0: 자, 참교육시켜.
1: 아, 정말. 참교육! 이런, 이런 아, 진짜 아주머니들, 아니, 그, 이 아주머니 왜 이러시, 아줌마! 아줌마 거야, 이게? 아, 개인 헬스장이냐고! 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주면서, 선풍기, 나도 더워! 당신만 땀나? 아줌마 땀나냐고! 나도 땀나! 왜 아줌마만 써요? 왜? 그렇게 하면 집에서 하든가 집에서. 집에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우,
0: 말을 해. 뭘 뭐야 그래.
1: 장판 깔아놓고 그냥 혼자 하든가. 아줌마.
0: 네.
1: 집에서 해 집에서. 집에서.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같이 써야죠.
1: 그래서 뭐 살 빠질 것 같아? 이거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한 3일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 계속 나오시 계시나?
0: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있어. 어떤 특정한 운동 기구를 네. 근데 전세 낸 분 있어.
1: 그러니까
0: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앉아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1: 아.
0: 스마트폰 집에 가서 막 그래.
1: 운동도 안 하고.
0: 그러니까 어.
1: 거기 가면 뭐 벤치야?
0: 아니, 뭐 30분을 앉아 있는 거다.
1: 그거 공원이냐고 거기가. 뭐 거기가 무슨 뭐 하지 마. 테레비 꺼. 이어폰으로 이어폰으로 자. 뛰어 뛰라고 제발 좀 런닝머신 올라왔으면 왜 거기서 텔레비전만 봐?
0: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 뭐예요? 그 보도 전문 채널 빨간 자막이 나왔는데 2시 45분에 네.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다.
1: 아유,
0: 1단계 대응에 들어갔다 됐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네. 저 PD가 되면 저런 거 보면은 아유. 지가 먼저 이런 게 딱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런 속보가 있으면?
1: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저한테...
0: 아니, 그걸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1: 왜? 그걸 네? 왜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걸,
0: 왜? 겁나?
1: 예.
0: 네. 쟤 겁나?
1: 아, 그럼요. 저는 한 번 겁먹으면 평생 겁먹어요.
0: 예. 네. 자.
1: 아, 큰일 났네, 근데요.
0: 이제 올려놨어. 이제 올려놨어.
1: 진화가 돼야 될 텐데.
0: 속보, 김포 물류창고의 화재.
1: 아이고.
0: 소방대응 1단계 발령. 예. 2시 45분쯤에요. 김포시 운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사진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숲 뒤쪽 배경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네요. 네.
1: 그러게요. 좀 크게 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예. 자, 일단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이번에는 3983님이에요. 190, 920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위하고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발 근데 찻길 한가운데에서 안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리고 길 바깥쪽에서 타시라고요 하면 막 화내고 술 냄새도 나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면 뭐합니까? 음주운전하는데. 야, 아니 자전거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나 보지?
2: 큰일 날라.
0: 이거는 참교육 이번에 너 제대로 해라 너.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드리잖아. 가만있어 봐. 남았어. 술 마시고 차도 안 가운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구기형 화 좀 내줘요. TBS에 정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날도 많이 더운데 꾸기형 한에다 열 올라와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네. 자, 이제 내가 다 읽어드렸어. 참교육 들어가, 참교육.
1: 야, 차도 한가운데서 탄다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차도 한가운데서? 어? 그래, 죽어! 그러다가! 그래, 죽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거기다 자전거를 뭘 먹고 타? 술 먹! 이 양말 미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1: 어디
0: 더.
1: 술 처먹고 어디서 자전거 이게 음주운전 자전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 수동이잖아. 자기가 이렇게 운전 직접 이게 규정 잡아서 이거 타야 되는 거야 자전거.
0: 그렇지.
1: 첫날 양반 진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어디서 진짜 사람들 큰일 나고 너만 가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다 피해 가는 거야 이거.
0: 한 번 더 해. 네가 인간.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뭐 한 번 더 해요 자꾸. 아 나 이 형 진짜 아 좀 너무하시네. 아 정말 자기 몸 아니라고.
0: 야 한 번 하면 세 번을 해야지.
1: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여기까지. 아 내가 옆에 있는 나까지 힘들다.
1: 아 근데 진짜 큰일 날라고.
0: 아 지금 5400님이 김포 운양동 물류화재 다른 앵글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강 하류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는데, 어우, 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이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도 가면 보일 것 같은데.
1: 누가 보면 여기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연기가
0: 상암 운양동에 김포 골드라인 그 타보면 운양역이라고 있는 건 제가 봤는데, 그건 반대 운양역까지는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큰 화재가 났다고
1: 합니다. 돈가스 PD님네 동네.
0: 쟤는 여기가 아니고 김포 한강 신도시. 예. 아, 여기 가기 전에 걸프에서 한 다음 정거장이고 아. 운양은 거기 좀 더 가야 될 거예요.
1: 좀 가깝죠 그래도. 아유 어떻게 그러나 큰일 났네.
0: 자, 큰 피해 얻기를 정말 하고자 합니다.
1: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네. 아 짱.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국씨 잠깐 쉬고 계세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안 오냐.

0: 네,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저희 힘든 시간 하잖아요. 실버들. 예, 예.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들 힘든 시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오면은 4승을 목표로 하시나? 그죠? 와, 남산 씨. 진짜?
1: 아, 그럼 이제 지금 힘든 시간이 지금은 이제 그 뭐야 시니어로 가고 있는 거야?
0: 시니어로. 예. 왜냐하면 좀 젊은 분들은 좀 잘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왜?
0: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뭐 이분들한테 아니, 저희가 출연해 드릴 수도 없고
1: 다양한 연령층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좋죠.
0: 그래서 뭐 연세도 있고 그래야지 또 저하고 좀 통하니까.
1: 아, 그렇죠.
0: 또 그래서 여기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하여튼 62살 실버들 대결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0: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최국 씨 반가워요. 일산에서도 검은 연기 나오는 거 보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동영상이 YTN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우 빨간 불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네요. 근데 2시 45분에 첫 신고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1: 와.
0: 이 한여름에 어우 저 빨간 하염이 엄청납니다.
1: 물류창고 오면은 저 물류창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 다 탔다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뭐 기본으로 다 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화염이 세니까.
1: 진짜 이거 뭐야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0: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1: 아 어떡합니까 진짜. 아.
0: 자 이제 파란파도님께서 네, 문자를 보내셨어요. 일구양대 안녕. 요즘 복지관에서 바둑 두고 사는데 질만하면 재채기를 하면서 바둑판을 뒤집어 엎어서 아, 뒤집어 엎다는 거예요. 바둑판을 짚어서 바둑판을 흩어지게 해서 무효로 하는 더티한 아저씨가 있는데 세게 혼좀 내줘요. 바둑알로 이마를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 바둑판을 아, 이런 거구나. 질 것 같으면 애채 하면서 손눈으로 바둑판을 이렇게 짚고 그러면 이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바둑알이 흩어진다. 그래서 무효. 네. 아 미안해. 아이고 이거 무효야. 이렇게 된다 이거구나.
1: 내기 바둑하시나? 아 근데 조금 귀여우시네요.
0: 그러니까.
1: 네, 그래도
0: 뒤집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참. 이런 거야. 에취 하면서 이렇게 하나 봐.
1: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페어플레이를. 왜 그러세요? 아 진짜.
0: 참기로 시켜 빨리.
1: 재채기 하시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뒤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0: 그렇지, 그렇지.
1: 이거 진짜 지극히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0: 네가 인간이야, 그래. 네가 인간이야.
1: 아, 그렇다고 뭐 재채기했다고 뭐 네가 인간이야까지.
0: 그거 알아서 해, 알아서. 아, 내가 여기 떨어져 네. 있을게. 그래. 아, 네가 알아서 해 이제.
1: 아저씨, 바둑하지 마, 바둑 두지 마. 아저씨는 아, 나 힘들어서 지금 돼요 지금. 이 타이밍을 좀 어떻게 계속 찔러 좀. 아, 좀. 아, 제 심정 이해를 해주셔야지 형님. 예? 네?
0: 아, 저기
1: 이제
0: 신사적으로 하세요, 그래. 신사적으로.
1: 하지 마.
0: 어, 신사적으로.
1: 바둑 둘, 저기도 자격이 안 돼요, 아저씨는. 저기, 빨리 이비인후과 가서 일단, 뭐, 기침 그거 고치시고, 이제 앞으로 저기, 오목 두세요, 오목. 알까기나 이런 거 하세요.
0: 그게 재채기를 네. 일부러 하시는 거야. 네. 네?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1881번님. 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가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들 힘드시잖아요. 찜질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 음식 가져와서 드시지 마세요.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라고 빤히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도요. 꼭 어떤 사람은 과일이며 삶은 계란이며 싸와서 먹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찜질방에 와서 식당 매점 매출 좀 올려주세요. 아줌마들. 지나가던 어떤 분이 한마디 했더니 과일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과일 먹을게요. 그럼. 이러시는데 과일이 음식이 아니면 뭐예요? 매너 좀 지켜주세요.
1: 뭐냐 그럼? 진짜.
0: 동네 찜질방 몇 개 안 남았는데 없어지면 아줌마들이 책임질 겁니까?
1: 아 그러네.
0: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최국 씨.
1: 아줌마, 아줌마, 아 정말 아줌마 때문에 다들 이 수많은 대부분의 좋으신 아줌마들이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그걸 왜

0: 그거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거. 어? 거기 가면 찜질방, 아, 음식 가져와서 싸가지 말라는데 꼭 굳이 그거를 그래. 거기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찜질방 뭐 먹고 살아? 아줌마, 그거, 거기 찜질방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아줌마, 그 찜질방 하는데 거기 손님들이 계속 먹을 거 싸가지고 하나도 안 팔린다고 생각해봐!
1: 그렇지?
0: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왜? 아예 그냥 가스레인지랑 그냥 가마솥 갖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먹지, 왜, 왜, 왜, 왜? 어, 냄비 갖다 라면 끓여먹지, 왜?
1: 그렇지.
0: 내 밥을 해먹게 안 좀. 같이 살자 좀. 같이 좀 살고 같이 좀 살아.
1: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형이 하는 데도 한번 해봐. 어? 네. 형이 시킨 대로 해 이제.
0: 네.
1: 찜질방에서 철렵하냐 그래.
0: 뭐라고? 뭐라 하냐고요?
1: 철렵.
0: 찜질방에서 철렵하냐? 무슨 뜻이에요? 철렵이 뭐예요?
1: 철렵 몰라?
0: 뭔데?
1: 개울가에 속 걸어놓고 미꾸라지 매운탕 끓여 먹는 거.
0: 아, 그 철렵이라고요?
1: 그 그 내천자에다가 어. 사냥할 엽자.
0: 아 진짜 그 천엽이라고 아. 하는구나.
1: 니은 니은 그 젖변으로 인해서 네. 천엽으로 쓰고 발음할 때는
0: 천엽으로
1: 그 니을 동화가 돼서 천엽 이렇게 와, 읽는 거야.
0: 처음 알아.
1: 야, 뭘 그, 처음 알아?
0: 아니 그 저기 뭐야 냇가에서 이렇게
1: 그걸 천엽이라고 그러잖아.
0: 미끄러 잡아먹 그런 것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한자 용어가 있구나.
1: 그럼
0: 대박이다. 천엽을 해쳐먹어 차라리 그냥 어?
1: 아니 그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시키는 대로 해.
0: 알겠어. 지금 했잖아.
1: 한 번 더 해.
0: 아, 뭐라고?
1: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0: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1: 그렇지.
0: 하지만 그 사우나 좀 많이 가요 여러분들.
1: 아 이거 다 가르치면서
0: 의지하냐. 찜질방 좀 다녀오세요. 아, 찜질방 좀 다니세요 좀 맨날 좀 어? 클럽만 다니지 말고 찜질방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대잖아 지금. 네. 찜질, 야. 저, 앞으로 저희 국무회의 이런 것도 찜질방. 지금 뭐 저기.
1: 아, 그거 좋다.
0: 예, 오늘 뭐 국조특위 이런 거 만드는데 국조특위도. 아. 다 찜질방에서 해, 찜질방에서.
1: 사우나 가서 해, 그래. 사우나 가서.
0: 찜질방으로 와.
1: 에.
0: 저 선관위 직원들 찜질방으로 와. 확 그냥.
1: 자, 이번에는 5005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양꼬치 양다리 걸친 날 사장 김용남입니다. 아, 이거 김용남 사장님이 문자를 아주 길게 보냈네? 뭐 김, 화나는 게 있었나 봐.
0: 저분 얼마 전에 저 출마하신 분 아니에요? 김용남?
1: 그 양분은 평택이고 아, 예. 동명이
0: 동명인이시죠.
1: 저 구리 수택동에 네. 양꼬치집 사장님.
0: 아, 예, 예.
1: 여기 작년에 출연도 하셨어.
0: 알겠습니다.
1: 자, 읽어드립니다. 지난 비 오는 금요일 밤 늦게 귀가하는 딸을 우산 들고 마중을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며 오는 길에 비가 멎은 것 같아서 우산을 접으려 하며 걸었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걸려 그냥 앞으로 고꾸라져서 가슴과 무릎에 피멍이 들고
0: 아이고.
1: 갈비에 실금이 생겼어요. 병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용남 사장님 그러시네. 정신 차려보니까 인도 보도 한가운데 낮은 벤치를 만들어 놓아서 걸려 넘어졌어요. 시청에 알아보니 버스 정류장이라 새로 해놨다는데
0: 아.
1: 1m만 가로수 라인으로 해놓았어도 괜찮을 텐데 하교길 학생들도 벤치 피하느라 급하게 핸들 꺾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극 씨가 관계자들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1: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벤치가 뭐냐 하면 이 뭐야 그 무릎 높이까지 오는 길게 된 그 벤치예요, 그죠?
0: 저기 사이드는 인도에 돌,
1: 예, 네. 그러니까.
0: 저 부딪히면 그냥.
1: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니까 조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네. 발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맞네. 지금 피가 무릎에 피멍 들었지 갈비에 실금까지 갔대잖아.
0: 진짜.
1: 이 저는 그래, 예? 뭐든지 말해요. 그 뭐 이번에도 지방선거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이 네. 항상 부르짖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먼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0: 뽑아주세요.
1: 시민의 아니. 자기가 자치단체장 되면 네. 시민의 뭐에 대해서 가장
0: 안전 안전
1: 그래 말로만 하냐 그래
0: 말로만
1: 안전이냐
0: 말로만 그래. 안전 말로만 안전 진짜 어 생각 좀 하고 해 생각 좀 하고 진짜
1: 현장에 가봐 하고. 그래 현장
0: 어떻게 안 만드니만 못하냐고 안 만드니만 어?
1: 현장에 가봐
0: 가서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 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다 만들면은 안전하겠구나. 이거 다 보면 알 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1: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네. 여기다 만들면 좋은데 밤에 잘 보이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아.
0: 아니 너무 가운데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1: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것도 그래 알아서 해야지 이제 해 너.
0: 조명도 설치하고.
1: 그렇지.
0: 자
1: 실금 까졌대잖아 그래.
0: 아니 다치셨대잖아.
1: 돈 내라 그래 돈 내라.
0: 돈이요?
1: 치료비 내라.
0: 치료비 내라. 치료비 내라. 자
1: 어떡할 거야, 이거, 시민이 다쳤는데!
0: 하,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이게, 어떤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설치하신,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어?
1: 예? 공무원이 설치 안 하고, 이제 일을 줬겠지. 예. 하청을 줬겠지.
0: 아니, 어찌됐건, 이 공무원이.
1: 담당과가 있겠지.
0: 담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담당하신 분들,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이런 거.
1: 현장 가봐! 그래, 현장. 예? 현장.
0: 현장을 가가지고, 진짜 이런 걸. 어?
1: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행정 해야
0: 그렇지, 그렇지. 탁상행정 때문에 그래, 이게.
1: 아, 형이 시킨 대로야, 네. 시간 없어. 자.
0: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이 정말.
1: 아, 가만히 있어봐.
0: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네.
1: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행정 해.
0: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행정 해.
1: 그렇지.
0: 좋아? 좋으세요?
1: 딱 잘 좋아. 아, 라인만 좀.
0: 이렇게 저기, 그 뭐야?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먹으니까 좋아.
1: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뭐 어거지로 하냐?
0: 아, 그니까.
1: 아, 여기 이거 옆에서 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까봐. 정말... 아니, 옆에 가만히 있으면 또 나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고.
0: 저 너무 뿌듯...
1: 가르쳐 주면은 또 뭐 너무... 시켜서 좋으냐 그러고.
0: 뿌듯해서 그래요. 형님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네.
1: 아이고. 아. 자,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라. 동네가 구리야, 구리. 구리면은 구리시청. 네네. 그지?
0: 뭐, 그러,
1: 구리시청.
0: 그쪽이겠죠. 네. 네.
1: 구리시청.
0: 당장 다시 설치해. 네.
1: 자, 예, 거기까지 하고요. 9일, 저 하여튼, 김용남 사장님 빨리 전 날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134번님께서 최국 씨가 화내는 코너 맞아요? 최국 씨가 오히려 혼나는 분이.
0: 겸사겸사 하는 코너예요.
1: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국 씨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예. 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중이라 주변 불편한 지형이고요. 올림픽대로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로 문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방면 봉천터널에서 서초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북수원 부근 3,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일대 불편하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동홍천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있는데 1차로에서 처리작업 중이라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성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1: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0: 네.
1: 서울국제도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국도 요즘 완전 핫해졌잖아요.
0: 가장 핫한 페어 중 하나죠.
1: 네, 이런 핫한 서국도를 즐기는 혜은님만의 팁이 있다면?
2: 이게 사실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티켓을 쥐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사실 최애 콘서트처럼 돼버렸어요. 약간 거물급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생경한 마음도 드는데요. 뭔가 모든 곳을 다 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참여 부스들의 SNS 계정들을 좀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나만의 지도를 미리 만들고 가야 좀 지치지 않고 다녀와셔도 좀 덜 후회가 남는 도서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가셔도 속수무책으로 시선을 뺏기고 길을 잃으실 거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일단 나만의 어떤 목표 스팟을 좀 메모해두고 가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루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정도로 맞아요. 많은 부스들이 나와서.
2: 아, 갑자기 생각난 팁이 있어요. 체력을 미리 마치 등산처럼 체력 운동을 좀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1: 저는 처음 알게 된 출판사에서 뜻밖의 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혜은님과 반대로. 미리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 좋아하던 작가님이나 출판사를 방문하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책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쵸. 확인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책들에 대해서도 네.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좋습니다. 너무 지금 서국도 모범생.
1: 그러면 오늘의 책을 네.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6월은 서국도가 열리는 달인데요. 큰 규모의 책축제가 열리는 만큼 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6월의 키워드도 책이고요. 서국도만큼이나 너무 커다란 키워드인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키워드에 꼭 맞는 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싶다가 말 그대로 꼭 맞는 책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 봐서 이 책이 있었지.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유유출판사에서 2025년 2월에 나온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독서 붐이 은은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이미 잘 읽던 분인들이든 혹은 이제 막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든 공통적으로 찾아 헤매는 게 지금 바로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 정지혜 작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꼭 맞는 책을 찾는 데 가장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미리 즐기는 서국도 혹은 쓴 라디오만의 미니 도서전을 즐기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작가님 소개를 저희가 조금 더 네. 해드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겠죠? 현재 파주에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정지혜 작가님은 작가, 서점지기,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수식이 있다면 역시 책 처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부터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녀 스스로 탄생시킨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약 10년 동안 1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꼭 맞는 책을 처방하는 일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꼭 맞는 책이 있습니다. 책과 사람을 잇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도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책처방 서점인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는 정지혜 대표님이 그간 책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독서법을 모은 책이에요. 책처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읽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사람들을 새로운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책으로 위로하려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기록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장에서는 책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2장 책 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 3장. 그렇게 고르고 읽은 책을 책 처방사는 읽고 나서 어떤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책 고르는 법부터 리뷰 쓰는 법까지 아낌없이 그야말로 지혜님의 책 처방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영업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저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책 처방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0: 책의 첫 문장이 여러분은 책 처방사라는 직업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 처방사는 제가 스스로 만든 직업이니까요. 예요.
1: 내가 만든 직업.
0: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힙합이야.
1: 그러니까
0: 어떠한 직업을 목표로 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없는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처방사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책 처방사는 책하고 사람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도서관에 가셨을 때도 내가 책을 직접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책이 나 한 명만을 위한 맞춤 추천은 아니잖아요. 네. 책 처방사는 손님하고 대화를 1대1로 나누고 나서 오로지 그 손님에게 맞는 그 손님의 취향과 뭐 독서 습관과 요즘 고민,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책을 한 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책 처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네. 작가님이 책을 처방해 주시는 건가요?
2: 맞아요. 이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책 처방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신청서에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질문에 답을 써서 주시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처방해 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대면의 경우를 많이 하시니까 대면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꽤 길게 대화를 나누고 1대1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대1로 손님의 이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게 책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고민이나 요즘 관심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즉석에서 손님에게 꼭 맞는 책을 처방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2주 뒤에 편지랑 같이 책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책들이 막 띵띵띵 떠오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키워드에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날 때 후보에다가 적어놓고 대화가 마무리되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책이 더 좋을까 이 책이 더 좋을까 그리고 책을 펴서 어떤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손님이 서점을 10분 동안 둘러보고 계실 동안에 네. 빠르게 골라서 이제 손님을 다시 불러서 왜 이 책을 처방했는지 소개해드리는 것까지가 포함된 작업입니다.
1: 이게 듣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좀 내밀한 두 시간인데 처방사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는 맞아요. 시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2: 그리고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보고 약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신청서에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책이 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써주신다든지 네. 요즘 뭐 관심사나 고민이 뭔지 책 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를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전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개 후보를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안 적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신청한 이유 궁금해서 네.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책에도 뭐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책 제목만 쓰신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처음 대화를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까지가 알게 돼서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사실 여기 올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2시간 동안 대화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이거는 단순히 책의 뭐 큐레이션 능력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내는 대화의 능력도 맞아요. 너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대화도 중요한 것 같고 호기심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궁금해해야 되니까.
0: 그러면 이런 책을 처방하는 편지까지 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작가님이 가

0: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고르거나 책에 대한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책 처방에서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책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 사람한테 왜 처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처방한다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님과의 대화에서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처방해 줄수 있는 책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1: 그 관심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타인에 대한
0: 네, 맞아요.
1: 관심.
0: 근데 저는 이책 처방 작업이 사람 책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직업, 비슷한 성향, 취향의 사람들만 만나는데 저는 책 처방하면서 1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정말 직업도 이런 분을 처음 만나보는 직업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배우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저도 영화 처방이라는
2: 네.
1: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2: 네.
1: 이 정재 작가님을 계기로 시작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신청자의 고민에 딱 맞는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거든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일은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도 좀 편지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그런 기분으로 좀 연애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독서를 하시고 또 편지를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에서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이 책을 처방했는지, 어떻게 읽어야 효과가 있는지 손님에게 말 혹은 글로 설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저한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책 처방사구나. 왜냐면 누구나 고민에 맞는 책과 영화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2: 근거를 들려서 쓰는 거.
1: 근거를 글로 잘 쓰는 것. 그래서 이걸 받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거.
0: 납득할 수 있어야
1: 네네.
0: 되니까.
1: 그러니까 책 처방에서는 위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시키는 능력이 직업으로서의 처방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저희가 3장에서
2: 진짜 영업 비밀일
1: 밝히기로
2: 수 있겠네요.
1: 투비
2: 어떻게
1: 컨티뉴
2: 보면 그게.
1: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은 다양한 책을 읽어온 책 처방사의 독서법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혜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독서 방법을 궁금해한다는 게 되게
0: 맞아요.
1: 의아했거든요. 독서라는 게 그냥 시간과 읽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의 소주제들을 살펴보면 독서법을 몰라서 독서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처럼.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작가님만의 독서법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혜은과 제가 이 책에 소개된 책 처방사의 독서법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씩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 궁금해요.
2: 저는 하나만 고르기 좀 어려웠는데요.
1: 소개하세요.
2: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른 첫 번째는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에요. 요 소제목이었는데요. 이 고민에 작가님이 마음껏 편독하세요라는 방법을 들려준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좀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란 면서 새로운 책 추천을 저한테 부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왜 고민인지 약간 퀘스천이었거든요.
0: 오,
2: 왜냐면
0: 왜요?
2: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즐기는 건더 어렵다는 걸 점점점
0: 맞아요.
2: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 장르를 좋아해. 근데 그 장르를 내가 아쉬움이 없을 만큼 즐기기에 인생이 너무
0: 끝까지
2: 녹록지 않아요.
0: 파보는 게 아니고.
2: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거 너무 좋지만 그 전제가 나의 좋아하는 마음을 어떤 작은 범위로 한정 짓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작가님이 꼭 같은 마음이어서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소제목이 있는 말미에 읽다라는 동사에는 명령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뭐든 즐겁게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신 게 되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0: 책 처방하다 보면 느끼는 게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그거는. 네. 근데 재미없으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래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고 그 혜은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 읽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계속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도 여러 장르의 독서 안에서 가장 편애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맞아요. 편애하는 장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히 새로운 장르에 또 마음을 빼앗긴 차의 장르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저는 사실 소설과 에세이를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고 요즘도 그런데 최애 차이는 아니지만 그 새롭게 시라는 장르를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읽어보고 싶어서 나도 시집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사도 못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오는 시가 한 편 생기고 또 한 번은 박연준 시인님께서 시 읽을 때 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듯이 감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시집을 읽는 게 조금 재밌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만 마음껏 읽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고 평생 그 장르만 읽지 않고 내가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안 읽던 장르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도 시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요즘도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장르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장르를 읽어보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억지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굳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제가 또 하나 더 좋은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답은 작가님은 흔적을 남기면 여러 번 읽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책을 깨끗하게 읽지 않는 사람. 근데 요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군산에서 존머 씨 이야기라는 책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 책을 다시 이제 읽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남긴 흔적이 오늘의 나에게 새로움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이 계절마다 혹은 자기만의 특정 시기마다 드라마나 영화는 좀 자주 보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을 다시 읽고 내가 과거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을 재확인했다는 경험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책에는 그걸 해온 작가님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음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너무 왠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명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는데 그 거듭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색깔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책을 결국 나의 반려책으로 만들어보라는 그 조언이 너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라는 고민에 들려들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책을 좀 다시 읽는 편이긴 한데 그 책을 반려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가님은 그럼 우연히 좀 다시 읽게 된 책이 있는지 그럼 또 어떻게 다른 마음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0: 저는 사실 거의 매일
1: 매일 다시 읽어요, 무언가를.
0: 왜냐하면 책 처방을 하려면 그 손님한테 책을 처방하기 전에 이분한테 이게 적절할지를 다시 읽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게 된 것도 책 처방 때문에 들게 된 독서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을 시간에 새로운 책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보통은 그래서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걸 다들 잘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손님에게 책을 처방하기 위해서 다시 읽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토크 준비한다고 지브이 빌런 고태경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생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북토크를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시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이 구절은 전에는 내가 밑줄을 안 그었는데 지금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네. 아니면 그때도 밑줄을 그었는데 여전히 좋네.
1: 맞아요.
0: 아니면 그때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네. 이런 거를 여러 번 느끼고 사실 보통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어도 두세 번 정도잖아요.
1: 네.
0: 저는 하다 보니까 몇십 번 읽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처방하는 책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시 읽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몇십 번을 다시 읽어도 새로운 구절이 늘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마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뭐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지만 3년 뒤에 나는 또 달라져서 이런 게 새로 눈에 들어오고 그게 되게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몸의 성장은 뭐 키를 잴 수도 있고 네. 인바디를 잴 수도 네.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책이 있고 밑줄을 그으면 아, 3년 전에 나는 이런 고민이 심해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이 고민이 다 해결됐네. 아니면 내가 요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전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네 하게 돼서 그 내 눈으로 마음의 성장이나 마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대신에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거.
0: 맞아요. 왜냐하면 흔적 안 남겨서 읽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2: 제가 선택한 부분은 독서 취향을 넓히고 싶어요. 인데요. 작가님은 동네 서점 산책하기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 네. 맞아요.
2: 우연한 산보라는 만화책의 글작가인 구스미 마사유키의 산책에 대한 철학을 뜻밖의 책을 찾는 데에 적용한 방법인데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광고나 리뷰에 의지하지 않고 직감에 따라서 책을 고르면 이 서점이 아니었다면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의외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 방법을 좋아하는 게 그렇죠. 저희도 동네 서점을 네. 운영했기 때문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색한 책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동네 책방은.
0: 그렇죠.
2: 그러니까 서점 주의 큐레이션을 보러 가는 곳이라서 동네 책방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제가 도서전을 즐기는 팁처럼 여기 서점 주가 왜 하필 이 한정된 공간에 이 책을 넣었을까?
0: 맞아요.
2: 그것은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독서 취향을 넓히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으로 책 빙고를 알려주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0: 이것도 제가 구 트위터죠. X에서 발견한 방법인데 어떤 분이 책 빙고하기라고 이제 올려서 봤더니 빙고 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빙고 게임인데 빙고 칸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의 책 아니면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이런 식으로 칸칸마다 어떤 책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똑같이 빙고를 완성하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 한 칸이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읽게 된 책이 아마 시집이었는데 그 외국 작가의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절대로 고를 일이 없었던 책. 그런데 그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어가지고 미션이 제가 그 당시에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미션을 새해 처음 판매한 책 으로 바꿔가지고 이 책이 팔렸길래 궁금해서 이제 꺼내 보면서 이 책에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보통 이제 취향이라는 게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고 있는 것만 고르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은 고르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런 어떤 의외의 미션을 통해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읽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골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근데 혼자 하기에는 보상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친구랑 같이 하면
0: 맞아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 빙고 먼저 달성한 애가 뭐 책 사주기.
2: 다음 책 사주기. 근데 저도 취향을 깨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끔 취향이 편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빙고 같은 뜻밖의 내가 평소에는 고르지 않을 책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사실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예시의 책들을 읽는 게 독서 지평을 넓혀

0: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1: 아, 맞죠.
0: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독서 목록에
1: 네.
0: 지혜 작가님 큐레이션의 지분이 되게 많거든요. 거의 진짜
1: 오.
0: 50% 가까이인데
1: 어머, 어머.
0: 이제 취향이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1: 맞아, 저희 많이
0: 아,
1: 다르죠.
0: 네,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 제 취향에 100% 맞지는
1: 맞아.
0: 않아요. 그래도 작가님이 좋다고 하면 일단 펼쳐는 보게 되는 것
1: 왜냐면
0: 같거든요.
1: 이분은 항상 근거가 너무 명확하시니까.
0: 완전
1: 맞아요.
0: 왜냐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실패 끝에 엄선한 책들이 이 꼭책에 담겨 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나?
2: 왜
0: 그리고
2: 번거롭게 빙고를 하고 있나. 이렇게 책에
0: 이게
2: 있는 걸 읽으면 되는데.
3: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로지 저의 큐레이션이 아니라
2: 네.
3: 책 처방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세 권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손님의 인생 책을 듣다가 제가 영업을 당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손님이 얘기해 주셔서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고 인생 책이 된 경우 아니면 이책 너무 좋아서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혼자만의 어떤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책 처방했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책을 또 소개하기도 해서 아마 또 여러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제 대망의 3장입니다.
2: 네.
0: 책 처방사의 독후
2: 독후활동.
0: 활동인데요. 이 파트는 정말이지 책 처방사의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부분이에요. 책 처방사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또 아카이브 하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데요. 작가님의 아카이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키워드 정리인 것 같아요. 제목이나 도서 분류만으로 알수 있는 커다란 키워드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직접 독서를 하면서 건져 올린 세부 키워드를 붙이는 방법이 작가님만의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책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책에 대한 책이겠구나 하는 큰 키워드 외에도 실제로 읽어봤을 때의 세부 키워드를 건져 올리는 건데요. 같은 책이라도 사람마다 건져 올리는 세부 키워드는 그래서
2: 네,
0: 다를 텐데
2: 맞아.
0: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거잖아요. 책 제목만으로는 의아할 수 있는 책도 작가님이 찾은 그 근거로 내가 이 책을 이런 근거로 당신에게 처방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처방 노하우도 이렇게 그냥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방법을 알아도 처방을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를 따라할 수는
2: 해도
0: 없으니까요.
2: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사실 2대, 3대가 되겠죠.
0: 그래서 이 키워드 정리가 책 처방사만의 방법이었다면 책을 읽고 나서 뭐잘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좋은 좀덜 전문적인, 덜 직업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3: 저는 그 리뷰 쓰는 게 사실은 책을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뷰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2: 맞아요.
3: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2: 글도 써야
3: 읽고
2: 돼.
3: 글까지 쓸 시간은 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그 앞서 전에 기록하기로 했으면 김신지 작가님이 힘든 일 있으면 쪼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한 습관 만들기 책에 나오는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은 작게 쪼개라.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리뷰 쓰는 것도 내가 글한 편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글한 편이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 딱 하나. 를 정하고 그 문장에 댓글을 달듯이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냐면 딱 하나라도 이 책을 읽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거 달라진 게 있으면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꿰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 기억은 휘발되는데 내가 이 책에서 얻은 딱한 가지 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서 밑줄 그었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걸 하나만 고르고 그게 왜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댓글 달듯이 적으면 책 전체 내용에 대해서 쓰려면 너무 막막하지만 이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나만 쓸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 문장을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책 앞페이지에다가 적어 주시면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아 내가 뭐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그 책에서 배웠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는 그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럼 결국 책에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런 리뷰 쓰기가 습관화되면 많은 책들이 또 반려책으로 남게 되는

0: 경우도 맞아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사실 리뷰 쓰기를 처음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하신 네. 다음에 이게 조금 내가 좀 됐다. 내가 얘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장을 두 개로 늘리고 세 개로 늘리고 나중에는 밑줄 그은 거 옆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코멘트를 댓글을 다시면 나만의 스페셜 에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은. 아. 그리고 리뷰를 따로 쓸 필요도 없이 네. 세 개다가 그냥 네.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0: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한 글을 통으로 리뷰 쓰는 거의 하위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고유한 맞아요. 방법 같아서 저는 리뷰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고 리뷰를 안 썼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책이 이 감정이나 이
1: 사라질까
0: 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매번 예전처럼 리뷰를 쓸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게 미미한 스트레스였어요. 독후 후에. 근데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애초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엮어서 타인한테 처방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차원이 좀 다른 레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굉장히 버겁고 점점점 그게 좀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처방사를 자처하는 마음이란 뭘까?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 있어질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처방 직업으로서의 처방사의 본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읽는 것이 숨쉬듯 익숙한 일이 된 지 오래겠지만 이런 일과는 무관하게 아 그래도 역시 나는 책 앞에 가야지 다른 무엇도 아닌 책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책 처방사라는 직업이 책만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책만큼 사람을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저는 책도 좋아하고 또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AI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이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10대 시절부터 저는 그 TCI 성격 기질 검사를 하면 자극추구,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자극추구가 100인 사람이거든요. 길을 걸을 때도 한번 걸었던 길은 지겨워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고 항상 새로운 메뉴를 먹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질리지 않은 게 책인 거예요. 10대 시절부터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항상 좋았는데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책이 모든 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성장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무기력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쇼츠를 막 보다가 그것도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게임도 지겹고 쇼츠도 지겹고 근데 그럴 때 책을 읽게 돼요. 결국엔 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0: 가장 순정인 형태인가 봐요.
1: 맞아요. 그래서 막 질리도록 게임하고 쇼츠 보다가도 아 지겹다. 뭐 할 거 없나? 책을 열면 항상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항상 새롭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보다 더 좋은 걸 찾았다면 저도 넘어갔을 텐데 책보다 더 좋은 걸 아직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책 처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책이 다 끝난 뒤에도 작가님은 책 처방전을 30편이나 브로그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1: 아낌없이
0: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 이 30편의 메시지가 당장이라도 모든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들지만 30개 중에서도 미화와 혜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처방전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해요.
1: 좋아요.
2: 저는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0: 먼저 가져가셨어요 미아님이
2: 삶의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으로 어떤 책을 처방하셨죠?
1: 제가 김현우 PD님의 건너오다라는 산문집을 처방을 했는데 이 EBS 다큐멘터리 PD님이시기도 하고 소설 번역도 하시는 번역가로 활동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30대를 통과하는 시기에 쓴 에세이거든요. 출장 산문집이라고 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

0: 다 보니까 여러 해외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들을 30대라는 긴 시기를 통과하면서 쓰신 에세이인데 이 중간중간에 그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는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내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 를 겪고 계시는 분들, 아직 뭔가 내가 새롭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1: 너무
2: 당장
1: 탐나고,
2: 사야 될 것.
1: 당장 담아야 될것 같고.
2: 혜은은요?
1: 제가 고른 주제는 지난 한 시간을 통과 중인 당신에게입니다. 요 책은 또 어떤 처방이 담겨 있죠, 지혜님?
0: 제가 그 수신지 작가님의 3그램이라는 만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제 수신지 작가님께서 그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시기에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게맨 마지막에 이제 이 시기가 끝날까? 네, 이제 이 수신 작가님이 처음 병원에 들어갈 때의 날과 퇴원할 때의 날이 서로 교차되면서 정말 끝나는 날이 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책 속의 책으로 작가님이 봤던 어떤 다른 챙기기가 나오는데 그 파랑새 그림이 나오면서 새가 새장 밖에 문이 닫혀 있어서 계속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막혀 있다가 마지막에 미묘하게 틈이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멈추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꼭 아팠던 분들이, 그러니까 아픈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꼭 이런 시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지난한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그날이 오는구나,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지나가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1: 너무 좋다. 뭔가 과도기보다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시기를 지내고
0: 맞아요.
1: 계신 분들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저희가 고른 이 주제 외에도 아주 주옥 같은 처방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요. 몇개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당신에게,
1: 이건 또.
2: 못하는 게 많은 당신에게,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당신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싶은 당신에게,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등등. 다
1: 그냥
2: 지금
1: 모두에게.
2: 저예요.
1: 네.
0: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영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끌려야 책을 읽고 싶기
2: 와,
0: 때문에.
2: 삶의 어느 시절을 통과하는 중이든 고민은 늘 있기 마련이고 또
1: 네.
2: 그럴 때 책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이꼭 맞는 책을 읽어보시길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2: 이 모든 고민에 대한 위로와 힌트가 다름 아닌 책에
1: 아,
2: 담겨
1: 네.
2: 있다는 사실이
1: 맞아요.
2: 또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으로서
1: 너무 뭉클해요, 저 지금.
2: 괜히 뻐렁치는 부분이
1: 네.
2: 있습니다. 작가님에게도 여전히 책이 처방으로서 그
1: 역할을 하고 존재해요.
0: 있죠. 네, 맞아요.
1: 이렇게 지독한 책사랑꾼들. 너무 6월에 어울리는 초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 네.
1: 그럼 여기까지 작가님 얘기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꾸려진 코너인 만큼 오늘의 추천 노래와 영화는 정지혜 작가님의 픽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가님, 이꼭 맞는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무엇이 있을까요? 네.
1: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들을 때도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책이 들어가는, 가사의 책에 들어가는 노래들을 또 좋아해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여러 곡이 있는데 고민 끝에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저희 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1: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0: 제목 그대로예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1: 맞아요.
0: 문학적이어서, 이런 서정적인 노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씹으면서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고 한동안 제가 너무 아이돌 노래를 추천 노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모처럼
1: 선정적이요
0: 품격에 맞는 너무 키워드와 딱 맞는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2: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1: 그러니까 가사가 이래요.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람도 사실 네. 읽을 수 있잖아요. 계속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책 처방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0: 너는 나의 문학이 너무 처방사의 화법 같기도 하네요. 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2: 끝날 때 항상 이 노래를 들려주시죠.
0: 너는 나의 헤밍웨이.
1: 너는 나의 요조.
2: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책에 관한 영화 혹은 뭐 즐겁게 보신 영화도 좋고요. 추천해 주신다면?
1: 저는 그 책에 대한 영화 하는 순간 딱 바로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동명의 소설의 원작으로 있는 영화고요. 제목 딱 들으시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북클럽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고 아니 그 영화고 저는 이 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책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과 응원을 주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이 책을 쓰는 작가가 여자 주인공이고 이 건지섬이라는 외딴 섬에서 독서 모임을 북클럽을

0: 운영하고 있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작가한테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얽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 주인공 작가가 헌책방에 자기 책을 팔았는데, 그 책이 건지섬에서 북클럽 운영하는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가한테 편지를 써서, 너 덕분에 책 너무 잘 읽었다. 근데 우리 섬은 전쟁으로 서점이 다 없어져서 어떤 책을 더 구하고 싶은데 서점 주소를 좀 알려줄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작가가 감동을 해서 책을 보내주고 답장을 쓰면서 펜팔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문장 중에 제 책이 어쩌다 건지섬까지 갔을까요? 아마도 책들은 저마다 일종의 은밀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독자를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책 처방이지 않나? 이 책이 어울리는 독자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전쟁 중에도
0: 맞아요.
1: 건지섬까지 간다는 게.
2: 그것이 바로 책. 사람은 못 가도
0: 네,
2: 책은 가는
0: 맞아요.
2: 거지.
0: 그리고 이 북클럽을 하게 된 멤버들이 사실은 북클럽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어떤 전쟁 중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북클럽인데, 멤버들 중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책에서 위로를 받아서,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알고 있었다면,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이 문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책의 힘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1: 이건 조금 다른 소리지만 건지섬이
3: 네.
1: 위고가 망명을 잠깐 했어야 했던 시기에 건지섬으로 했는데,
0: 진짜요?
1: 거기서 쓴 책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2: 또 너무
0: 되게 역사적인 어떤
1: 네. 건지섬 책이랑 관련이 높은 도시인 거죠.
0: 저는 건지섬이 허구인 줄 알았어요.
1: 실제로 있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는 척좀 해보았습니다.
2: 좋은 팁입니다.
1: 작가님이 운영하는 사적인 서점에는 수많은 책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자를 찾아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책이 독자의 손으로 펼쳐지는 순간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책 처방사가 되었구나라고요. 그게 누구일지 또 언제일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책한 권이 선물처럼 도착할 그 순간을 위해 책을 읽고 고른다고요. 쓴 라디오도 꼭 그런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모를 청취자분들에게 이 시간이 선물처럼 다다르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 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고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 구간은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군자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사고 처리작업 때문에 성동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하남 방면으로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으로 불편합니다.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상일 부근 6차로에 고장차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요즘 건강에 대한 화두는 바로 단연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는 것? 어깨를 활짝 펴고 걷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은 앉아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하고 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죠? 한 가지 생각에만 갇혀있거나 한쪽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조금씩 굳어가기 마련이니까요. 매일 오후 5시 굳은 몸은 펴고 굳은 생각은 움직여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관광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바른 자세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스스로를 바로잡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2시간, 3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그 업무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그렇게 안 되면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꼭 움직일 수 있는, 네, 스트레칭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목을 뒤로 이렇게 해서, 네, 보이시죠?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오늘 화면이 좀 깨끗하게 나오네요. 정 PD 필터링 했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하니까 나선홍이 닥터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씩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 대기 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이렇게 한번 젖혀주시고요. 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된다고요? 그럼 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TV 화면은 거울인가요? 거울? 거울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일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죠? 네. 조만간 24시간 나오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용 상비약들 많이, 네, 대개 이렇게 갖고 계시죠? 가정용 상비약 집중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드리고 오답은 피식 웃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가정마다 구급함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해열제나 소화제, 상처 치료용 연고와 함께 집에 꼭 갖춰두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환을 살필 때 도움을 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것.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체중계, 2번 체온계, 3번 오골계, 4번 36계. 네, 이게 이제 퀴즈를 낼 때는 이 다른 라디오 DJ분들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 뭔가 좀 리듬을 타서 1번 체중계, 2번 체온계, 3번 오골계, 4번 36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제가 36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일까요? 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여기 요거를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네. 그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꼭 요거를 다들 갖고 계시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정답. 어? 아, 그렇지.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저희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은 겨드랑이에 이렇게 놓고 쟀잖아요. 요즘은 귀에 잽니다. 귀에. 귀에 이렇게. 네네. 흔들어서. 그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우리 노수진 약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재밌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 신박한데. 오늘 선곡이 아주 신박한데요. 네. 개로 끝나는 거. 네. 저는 뭘까 그랬는데, 네. 조용필 씨가 또 이런 노래를 부르셨군요. 미지의 세계.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밤늦게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주말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집안 어딘가에 있는 구급상자 그리고 가정용 상비약인데요. 하지만 정작 어떤 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남은 약을 다시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가정마다 꼭 알아야 할 가정용 상비약 이야기.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소진 약사님 네,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1: 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아,
2: 다행입니다. 네. 네. 네
1: 평소랑 똑같으신 것 같은데.
2: 아, 네, 네.
1: 네, 네. 또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불편하실
2: 네, 수 네, 맞아요. 네,
1: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이 약을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네네, 네, 완전히 맞습니다.
1: 네.
2: 가족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량으로
1: 네.
2: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1: 네.
2: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올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노소진 약사님 댁에는 그 구급함이 혹시
2: 네네. 네,
1: 있으세요?
2: 그럼요.
1: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안에.
2: 저는 종합감기약 하고요. 네. 해열제 중에.

0: 그래서 이부프로펜.
1: 아, 그건
0: 그래야
1: 뭐죠?
0: 아세타민오펜, 이부프로펜 두 종류가 있는데요.
1: 네네.
0: 종합감기약에는 아세타민오펜이 들어있어서 필요할 때 추가로 먹을 수 있게 이부프로펜을 준비해 두고
1: 아,
0: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알러지약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상비해 두고 있습니다.
1: 그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뭐,
0: 맞아요. 뭐
1: 네,
0: 콧물
1: 아플 수가 있잖아요.
0: 재채기뿐만 아니라 막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데가 종종 있거든요.
1: 아, 뭐, 부루땡이라고 한다고 박
0: 아, 네,
1: 교수님.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잘 아네요. 우리
0: 네.
1: PD가. 약국에서 이제 일하시다 보면, 그 약, 아우, 집에 있는데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흔하게 잘못 보관하는 약은 어떤 건가요?
0: 안약입니다.
1: 안약.
0: 안약.
1: 아,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거.
0: 네. 보통 뭐 알러지라든지 결막염이 있을 때 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복용약이랑 안약을 같이 드리면 아, 우리 집에 안약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 언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보통 안약은 이 접촉을 하는 거라서 변질이 쉽거든요. 그래서 개봉하고 한달 이내에 다 써야 되는데 대부분 한 6개월 정도씩 몇달된 약들이어가지고 아, 너무 안타깝게 그 약은 폐기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으로 가져가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안약을 그 물로 된게 있고 연고로 된게
0: 네,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물로 된 거를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실온 보관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0: 네. 그 냉장 보관을 하라고 안내받지 않은 약들은 다 실온,
1: 실온 보관이고요.
0: 네. 1도에서 30도 내에 에서 가장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 그리고 이게 물 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 눈에 넣잖아요. 그럼 그게
0: 코로
1: 코로 흘러나오,
0: 나오죠.
1: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0: 네.
1: 연결이 돼 있다는
0: 그렇죠.
1: 얘기겠죠.
0: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1: 어렸을 때좀
0: 쓰죠.
1: 신기하고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맞아요. 네.
1: 닥터스, 나선홍의 닥터스 5월과 6월에 격주로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슬기로운 복약 생활. 오늘은 가정용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구급함에 비치해야 할약 목록이나 약의 사용법, 올바른 보관 방법, 소비 기한 등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이나 TBS 앱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수진 약사님 나오시면은, 대한 약사회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담당하시는 또 총무이사시기도 하셔서. 자, 오늘은 그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과 어떻게 좀 다른가요?
0: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이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약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약국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그 취약 시간대에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고 또 복약 상담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밤늦게 갑자기 아이한테 뭐 열이 나거나, 갑자기 우리 아플 때좀
0: 맞아요.
1: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약국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이 공공심야약국이 참 도움이 될것 같은데,
0: 맞아요.
1: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를 반드시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반드시 응급실을 가지 않더라도 불편할 때가 돼. 아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나면 사실 약을 먹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인지 일단 그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으로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될 때는 일단 적당한 약을 권하고 그 복용법 그리고 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질환들,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 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도 되지만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1: 그러군요.
0: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1: 네.
0: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고 또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보면 응급실이 너무 붐비지 않게
1: 네.
0: 하는 그런 완화 완충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불편이 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이게 241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 있어요.
1: 네.
0: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구에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차로 금방 갈 수 있지만
1: 네.
0: 산간 지역이라든지
1: 시골에
0: 예, 섬 지역이라든지는 네네.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려면
1: 네.
0: 공공심야약국 수를 늘려야 되고요.
1: 그렇죠.
0: 특히 이제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특히나 의료 취약지의 공공심야약국은 숫자도 늘리고 지원도 늘려야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과감한
1: 네.
0: 그 지원과 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신경 씁니까? 어떻습니까?
0: 네.
1: 이번 정부에서.
0: 아, 이재명 정부요?
1: 네.
0: 이재명 정부는 사실 그 지난 취임 1주년 때 대통령께서
1: 네.
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저희가 생각할 때 국민의 안전,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키는 것이 공공심야약국이고
1: 그렇죠.
0: 네네.
1: 네네.
0: 그것이 아직 예산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예산으로 확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1: 네네. 아 이거는 가장 최우선으로
0: 네네.
1: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맞아요.
1: 특히나 이제 아까 도서 산간 지역
0: 네.
1: 그 어르신들
0: 맞아요.
1: 이분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뭐 이제 대도시야 이렇게
0: 그렇죠.
1: 차를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서
0: 가면.
1: 약국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0: 중요합니다.
1: 이런 것들 좀 보완해야 되지
0: 그렇죠.
1: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맞아요.
1: 드네요.
0: 네.
1: 이게 참 뭐 이 가치라고 해야 될 그 이 공공심야약국의 가치는 상당하다
0: 네,
1: 이렇게
0: 네.
1: 저는 보는데 이게 단순히 약을 파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고마운
1: 네.
0: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네.
0: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약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라고
1: 네.
0: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10시부터 1시까지 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이유가
1: 네.
0: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1시부터는 오히려 잠든 시간이라서 그럼 숫자가 줄어드는데 정말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약국이 필요한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시간대여가지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직접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그 복약 상담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지역 보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1: 그렇군요.
0: 생각을 합니다.
1: 마치 그 지역의 보건소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처럼.
0: 맞아요.
1: 이 그냥 지금 이 특별한 이름이 공공심야약국 이런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 이름인데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상암약국이라고
1: 네.
0: 치면 상암약국 옆에 공공심야약국
1: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0: 네네.
1: 아. 지금 안심약국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안심약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이
0: 아,
1: 중요하거든요.
0: 네네. 네,
1: 그래서
0: 네.
1: 한번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0: 개명을
1: 네, 네. 직접 한번 그 건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0: 해보겠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야
0: 네.
1: 저기 그 안심약국 가서 꼭
0: 아,
1: 그거를
0: 맞아요.
1: 사와라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1: 아 좋습니다.
0: 네네.
1: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심야약국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슬기로운 복약생활 가정용 상비약 집중 탐구해 봅니다. 아, 가정용 구급상자에는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상비압과 반창고 등을 갖춰놓게 되는데 이거 가정용 구급상자에 이양만큼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네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가정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네. 소화제, 네. 지사제, 상처 소독약 정도는 네.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운동을 늘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소염진통제 같은 소염진통제. 겔 같은 아. 에어스프레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네. 알러지가 심한 가족이 있으면 알러지약도 필요할 알러지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그렇군요. 오늘 지금 문자가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가정상비약에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OX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사님 앞에 OX 팻말이 있죠. 네네. 자,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질문 드리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용 상비약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X.
0: X입니다.
1: 네, X입니다. 자, 두 번째. 개봉하지 않은 약이라면 유효기간까지 먹어도 된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X.
0: 네, 맞습니다.
1: 네, O입니다. 네. 증상이 비슷하면 가족끼리 남은 약을 나눠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아니죠. X입니다.
1: 네, X입니다. 네 번째, 병원에 가기 전 가정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보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경우에 따라 달라서 세모로 하겠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함부로 먹여선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정상비약 상식, 오해와 진실 다섯 가지 문항을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냉장고가 관련해서 저희가 네. 이제 좀 답을 들었기 때문에.
0: 네, 네.
1: 네. 보관을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히려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이 냉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신선하고 네.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도 그 안에 꼭꼭 챙겨 두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냉장고는 온도는 낮지만 굉장히 습도가 네. 높은 편에 속하고요.
1: 아.
0: 그리고 늘 문을 여닫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온도도 변하고 습도도 변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분을 먹으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1: 네.
0: 그래서 냉장 보관보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1: 네. 그 알약이나
0: 네네.
1: 또 이렇게 가루약이나 시럽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0: 네네.
1: 이게 보관법이 좀 각자 따로 있을까요?
0: 그렇죠. 그 특히 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상온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약, 특히나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병째 사는 시럽 같은 경우를
1: 네.
0: 냉장고에 넣어두면 너무 저온이어서 이게 층분리가 일어납니다.
1: 네.
0: 층분리가 일어나고 침전물도 생기기
1: 침전물도
0: 때문에
1: 생기고.
0: 예, 그렇게 변질되기가 더 쉽다는 것이고요.
1: 네.
0: 가루약은 굉장히 그 수분을 빨아들이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냉장고는 정말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개봉 그 약포지 안에 들어 있어도 이렇게
1: 눅눅해지고
0: 자기들끼리 엉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루약과 시럽 같은 네. 경우는 실온에 보관하셔야 되는 건데
1: 네.
0: 다만 인슐린이나 혹은 아기들이 먹는 항생제 시럽들은 이렇게 가루를 물에 섞어서 타는 항생제 시럽이 있어요.
1: 네.
0: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서 반드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1: 네.
0: 그 라벨링을 하든 말씀으로 전달을 하든 안내해 네,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건 냉장 보관하세요라고
0: 할 때만.
1: 할 때만.
0: 네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온 보관.
0: 그렇죠.
1: 네, 1도에서 30도.
0: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그 여름에
0: 네.
1: 집안에 에어컨 틀지 않으면 30도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0: 그게 정말 지금의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이거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 그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사실 늘 에어컨을 또 트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30도가 넘을 때는 지퍼백과 종이 포장과 또 네. 지퍼백과 몇 겹으로 싸서 네. 그때는 한시적으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네. 그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알약 같은 거가 네네.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약효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0: 없습니다. 아, 사실은 그렇군요. 아예 모양 자체가 쭈그러졌거나 네네. 그 코팅이 벗겨졌거나 약간 물컥해졌다, 네. 냄새가 좀 다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외형상으로
0: 확인이 가능한데요.
1: 그렇군요.
0: 그 전에는 식별로는 그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용 기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약들은 2등분해서 드세요. 4등분에 쪼개서 댁에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제 그 약국들이 있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쪼갰을 때 과연 그 약효가 그대로 지속이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0: 맞아요.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알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봉하고 특히나 그 손과 접촉하는 이런 반절짜리 약들은 훨씬 유효기간이 짧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수분 흡수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조제한 약들 그리고 절단한 약들은 6개월 이내에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개봉하지 않는 약이라면 유효 기간까지 먹어도 된다.
0: 네.
1: 네네. 맞는 말씀이시죠.
0: 맞죠, 맞죠. 네. 아까 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1: 네.
0: 보통 이제 의약품이면은 다 포장 용기에 사용 기한, 유효 기간이 적혀져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이 제약사에서 효과와 품질을 확증한다, 인정한다, 승인한 것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직사광선을 쐬지 않고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런 다습한 조건이 아닌 제대로 보관했을 때 그 사용 기한까지 복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 기한이 남았어도 냄새나 색깔이나 이런 외형이 변형이 되었다면 변질을 먼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네.
1: 그리고 유효 기간이 짧은 약이 있고 또 유효 기간이 긴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종류들이 그렇습니까?
0: 일반적으로는 수분이나 미생물에 좀 취약한 노출되기 쉬운 약들이 사용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안약 그리고 아기들이 많이 먹는 항생제 시럽.
1: 항생제.
0: 네네. 그것들이 짧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고나 크림. 미 유효기간이 짧고 대신 이제 정제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 약들에 비해서는 좀 긴 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증상이 비슷하면 가족끼리 남은 약을 나눠 먹어도 된다. X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중학생인데
0: 그렇죠.
1: 동생이 이제 갑자기 열이 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 형 약을 좀 뭐
0: 먹어도 되지
1: 1, 2년 터울이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0: 맞아요. 많은
1: 어떻습니까?
0: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을 사갈 때도 항상 가족끼리 먹어도 되죠? 이렇게 막 꼭 확인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약을 어떤 약인데 누가 이 증세 때문에 먹으려고 한다. 먹을 수 있냐라고 약사님께 전화로 좀 확인을 하고 저희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뭐, 체중도 다르지만, 알러지 그 히스토리도 다 다른 것이고요.
1: 네네.
0: 그리고 복용 중인 그런 약들이 있다라면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일을 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을 먹기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문의를 하고 그 증세와 그 사람한테 먹어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약은 나눠 먹는 게 아니다.
0: 절대 아니다.
1: 어떤 어르신들 보면 그 모임에서 혈압약을 막 나눠 드시고 당뇨약 나눠 드시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0: 납니다.
1: 얘기죠. 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가정 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 보는 게 좋다. 세모 그러셨어요.
0: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뭐 가벼운 감기라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 두통,
1: 네.
0: 그리고 내가 흔하게 겪는 증세라면은 정말 일반 의약품 상대약으로
1: 네.
0: 먹으면서 그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고열인 상태가 하루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은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뭐 심한 알레르기 막 얼굴에서부터 다
1: 네.
0: 귀까지 퉁퉁 붓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상비약을 먼저 드시고

0: 이기 전에
1: 네.
0: 우선 진료를
1: 바로
0: 받아야
1: 가셔야 되겠죠.
0: 된다라고 생각을
1: 그렇습니다.
0: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항상 약국이나 병원에 올 때 집에 있는 약 먼저 먹지 말고 이따 오셔라.
1: 아, 이따 오셔라.
0: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된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네.
1: 이건 늘 먹던 약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0: 그렇죠. 의식이 네. 없다면은 그때는 물이든 약이든 음식이든
1: 네.
0: 일단 우리 기도를 막아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아무것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네.
0: 어떤 약이라도.
1: 일단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0: 너무 중요하죠.
1: 네, 네, 네.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119.
0: 불을
1: 빨리 부르고.
0: 네네.
1: 네.
0: 얼마 전에 우리 약사님 중에서 한 분이
1: 네.
0: 심장마비로 약국에서 돌아가신
1: 아유.
0: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의식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1: 네네.
0: 그 119를 부르는 게 1번이고요.
1: 네.
0: 그리고 119가 오는 동안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근데 심폐소생술, 나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라고 겁먹지 말고
1: 네.
0: 그냥 가슴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1: 아.
0: 내 체중을 실어서
1: 네네.
0: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힘을 준다라고
1: 아하.
0: 생각을 하면서 눌러주는 것이
1: 네.
0: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1: 네.
0: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셨으면
1: 어떤
0: 좋겠어요.
1: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 가슴을 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0: 네,
1: 말씀하셨는데
0: 네.
1: 아무튼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0: 네, 네.
1: 네,
0: 어려워하지 마시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약의 사용법, 그리고 가정상비약, 네,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양요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가정용 상비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약생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상담실, 네, 열어보겠습니다. 2037번님이요. 노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안 헐었을 때 바르는 연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곳이 있는데 이것을 발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 위험한가요? 그러셨습니다.
2: 네네. 과감하게 폐기해 주십시오.
1: 아, 그렇군요.
2: 네네. 네. 특히나
1: 저도
2: 입안에
1: 정말
2: 봤는데.
1: 네.
2: 아, 그래요?
1: 아니, 왜냐면 입안이 자주 허는 분들이 계세요.
2: 네네, 맞아요.
1: 그런데 이거 그때마다 또.
2: 아까워.
1: 그럼 6개월이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2: 네네. 6개월 내. 예. 근데 특히나 그 입안에 바로 피부에 닿아서 짜낼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1: 네.
2: 반드시 면봉에 짜서 입안에 발라야지.
1: 아, 그렇군요.
2: 6개월 이내이고.
1: 네네.
2: 연고나 안약은 그냥 너무 아깝더라도 한 번에 하나.
1: 아.
2: 네네.
1: 아깝네요.
2: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네.
2: 네.
1: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댁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얘기야, 냉장 보관해서 1년 2년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2: 그렇죠. 네. 저도 많이
1: 따끔하게
2: 봅니다.
1: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2: 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1: 그렇게
2: 절대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연고를 그렇다면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는
2: 네네.
1: 어떻게 버려야 할지 그냥 쓰레기통에 아, 버려도 됩니까?
2: 그렇죠. 그게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시스템이 다른데요.
1: 네.
2: 일단 약국으로 그 약을 다 까서 갖다 주면 보건소나 구청의 청소과에서 다 수거해 가는 데도 있고요.
1: 네.
2: 보통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빨간 우체통에 그 폐기약품 넣는 통이 새로 생겼어요.
1: 아, 빨간 우체통이요?
2: 네네. 우체통에 오. 넣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폐기함에
1: 네네.
2: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따로 이런 약품만 수거해 가는
2: 그렇죠.
1: 업체들이 있죠.
2: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4185번님이 상비약은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 로션.
2: 네네.
1: 네. 선크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네네.
1: 작년에 쓰던 거 다시 써도 되려나요? 그러셨어요?
2: 자외선 차단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름 유분 성분이 많잖아요.
1: 네네.
2: 변질되기가 되게 쉬워서 뭐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진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 피부염 생기신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1: 네네.
2: 그건 특히나 예, 미용상의 관점에서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1: 저도 좀 찔리는 게 에, 저도 이제 운동할 때
2: 네네.
1: 좀 진한 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안 된다는 거.
2: 안 된다는
1: 그래서
2: 거.
1: 뭐가 났나 네.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5817번님. 동전 모양 파스 있잖아요.
2: 네.
1: 몇 번 쓰다 보니까 남은 파스 중에 제자리에 안 있고 포장봉지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떼서 사용해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셨어요.
2: 파스야말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1: 네.
2: 그 국민들께서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 네.
2: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2: 그 안에 약이 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도 약효가 떨어지기가 쉽고
1: 네.
2: 또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엉뚱한 데 붙어있는 거는 눈물을 머금고 버려주세요.
1: 네. 눈물을 머금고
2: 네.
1: 아,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는 그런
2: 네.
1: 네, 느낌이네요.
2: 맞아요.
1: 네. 자, 지금 그 유통기한 관련해서 문자들이 엄청납니다.
2: 네.
1: 이거 어떻게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7935번님. 배탈에 먹는 정로땡이 자주 먹는 약은 아닌데요. 병에 몇 배갈이 들어있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먹고 있는데 꺼내보니까 몇 년 지났더라고요.
2: 아이고, 큰일 났죠. 네,
1: 괜찮은가요? 그러셨는데.
2: 안 괜찮은 거 알면서 질문하셨을 네.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2: 특히 정로암같이 환으로 된 것은 그 습기에 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죠. 네네. 네. 냉장 보관이 아니다. 네네. 실온 보관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5283번님이 제 남편과 저는 혈압약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제 게 떨어지면 자기 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 안 되죠. 약. 다른 약을 이제 드신다는 얘기죠.
2: 네네. 다른 네. 약인데 그 먹는 거는 약이 하나이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나 강도가 그렇죠. 다 다르기 강도가 때문에 네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아유 내 거 먹어. 무슨 어? 귀찮게 또 병원에 갈 거야?
2: 네. 왜 그럴 하시나. 때만 사이가 좋으실까요?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2458번님. 60대 남성인데요. 예전에 병원에서 처방받고 남은 항생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목이 아프길래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이러셨습니다.
2: 네네. 항생제는 남겨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약이 아니고요.
1: 네.
2: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이 다 이 가져가는 항생제는 증세가 호전이 되었어도 끝까지 먹어야 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1: 네.
2: 그래서 이 항생제는 그때그때 진단을 받고 네. 새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2: 증세가 비슷하다고 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2914번님. 혼자 계시는 80대 어머니 댁에 상비약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약사님이 보실 때 어르신 가정에 꼭 필요한 상비약과 네. 오히려 함부로 두면 안 되는 약이 있을까요? 이러셨습니다.
2: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실은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서요.
1: 네.
2: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험이 되는 약은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2: 일단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변비약,
1: 네.
2: 상처에 쓰는 소독약이나 연고,
1: 네.
2: 밴드 등은 좀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네.
2: 특히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사태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급하게 네. 응급실이든 다른 병원으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1: 네.
2: 평소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주저한 약들에 대한 리스트가 꼭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네.
2: 그래서 평소에 뭘 먹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은 아니지만 약물 리스트는 준비를 해 두시고
1: 네.
2: 그 수면제라든지 뭐 근육이완제라든지
1: 네네.
2: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드시고 약간 어지럼 때문에 어르신들이 낙상하기가 쉬우세요.
1: 아.
2: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 네네.
2: 꼭 필요한 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비약으로는 구비해 두지 마시고요.
1: 네네.
2: 필요한 경우에 좀 불편하셔도 약국이나 병원을 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 함부로 두면 안 되는 그런 약.
2: 네.
1: 이거는 정말 그 자녀분들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2: 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0616번님 포비돈 빨간약
2: 네네.
1: 유통기한 지난 거 써도 됩니까? 그러셨는데요.
2: 아유 상처 소독하려다가 오히려 균이 더 옮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그리고 땡땡 밴드 이거 큰 통을 사서 넣어둔 지 몇 년째 됐는데 살짝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2: 네.
1: 이거 어떻습니까? 네 써도 되는지요 이렇게.
2: 그 밴드의 목적이 그 상처가 난 데를 보호하고
1: 네.
2: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2: 잘 붙어있지 않고 사실은 그 표면 자체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안 네. 써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리고 7284번님이 여행 갈 때 상비약을 챙겨 다니는데요. 여름철 자동차 안에 몇 시간을 둬도 약효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셨는데요.
2: 네. 그 여름철에 자동차 안이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1: 네.
2: 사실 약이라는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그 약을 보관하는 파우치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때는 가능하다.
1: 네.
2: 하지만 그 자동차를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파우치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2: 차 네. 안에 방치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1: 차 안에 아무튼 그 뜨거운 여름날에는
2: 그렇죠. 몇십 네. 도로 올라가는데요.
1: 그렇죠. 그 네. 약을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2: 맞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527번님, 아이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요구르트나 주스에 섞어 먹이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셨습니다.
2: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엄마 네. 입장에서는. 일단 우유나 주스는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2: 타먹이면 안 된다라고
1: 아.
2: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 사실 단맛이 있으면은 좀 삼키기가 쉽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야쿠르트나 저는 설탕을
1: 네.
2: 이용을 하는데 근데 뭐 야쿠르트 한 병에 약을 타면 그 전체가 다 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어요.
1: 네,
2: 약을
1: 네, 네.
2: 큰 티스푼에 큰 숟가락에
1: 네, 네. 스푼에
2: 약을 담고 거기에 야쿠르트를 정말 그 적실 정도로만
1: 촉촉하게 적실 정도로만
2: 네, 네. 정도로만 네. 해서 약을 먹이면은 오히려 좀 거부감 없이 먹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마도 그렇게 지금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숟가락에
2: 네, 네.
1: 이렇게 해서
2: 맞아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뭐
1: 아이가 이제 넘기기 쉽게 하는
2: 맞아요. 그 순간이 제일 네. 어려우니까요.
1: 네. 네. 자, 그리고 9915번님, 모기약 스프레이는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지나요? 아무리 뿌려도 안 죽길래.
2: 아, 살충제요.
1: 그럼 약효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2: 그렇죠. 그 이용 기간 당연히 중요한

0: 그런데 네. 사실 예전만큼 살충제, 살생물에 대한 네. 승인 기준이
1: 완화됐습니까?
0: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 생각을 하면 좀 네. 약효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참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식이나 옛날 사람들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입으로 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입으로요?
1: 네네. 아니 이게 빨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스트롱인가요? 네. 없는 걸로 하시죠.
0: 네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918번님. 상비약 정리하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한 봉지 나왔습니다.
0: 네네.
1: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버려야 하나요?
0: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약국에 까서 갖다 주거나 네. 서울의 경우에는 빨간 우체통에 지퍼백이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1: 네네. 아까도 이제 우체통 말씀드렸죠.
0: 네네. 네.
1: 자, 그리고 4523번님. 저희 집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요. 상비약은 보통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약을 어디에 보관한 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러셨습니다.
0: 네네. 아이들이 안 닿는 곳. 네. 손이 안 닿는 곳, 만질 수 없는 곳. 그래서 서랍도 사실 꺼내서 그 볼 수 있다면은 정말 더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1: 네.
0: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식탁 위에 놓여진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먹던 약 네. 아니면 아이들이 먹던 시럽병 네. 이런 것들이 식탁 위에 있으면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0: 특히나 아기들 기어다니는 아기들 입으로 아. 모든 것을 가져갈 때 그냥 일단 먹고 보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고들이 많아서 요즘은 시럽 같은 경우에 이 힘으로 눌러서 돌리지 않으면 뚜껑이 안 열리게끔 아. 바뀐 이유도 아기들이 한 병 원샷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네. 취해진 거거든요.
1: 아,
0: 절대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1: 그러셔야 되겠죠.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8176번님, 아버지가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는데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면 집에 있는 약을 먼저 드려도 되는 건가요?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상비약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러셨습니다.
0: 네, 맞아요. 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장염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 뭐 탈수, 전해질 네. 이상 이러한 더 불편한 증세로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사가 심할 때 어르신들 지사제를 먹으면 복통도 더 심해질 수 있고
1: 아,
0: 하기 때문에
1: 네.
0: 되도록 병원 진료를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또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어르신들께서 꼭 구비해 주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신장이 나쁘시다면 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만 권하거든요.
1: 네네.
0: 신장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것이 아세트아미노펜이어서
1: 네.
0: 이 위주로 열이 가볍게 있을 때 드셔야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것들 되도록 좀 자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1: 네.
0: 어르신들께서 다니는 약국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국에 먼저 좀 문의를 해보시고
1: 네.
0: 약을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면은
0: 네.
1: 자녀분들이 이렇게 직접 약사님하고 통화하시는 것도
0: 네,
1: 좋은
0: 네.
1: 방법이네요.
0: 맞아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268번님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약을 중복으로 드시지 않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1: 그러셨습니다. 네.
0: 네. 이건 사실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1: 네.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특히나 네. 혈압약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들 늘 헷갈리는데요.
1: 네.
0: 그 저희가 약 가지수가 많지 않을 때는
1: 네.
0: 약 캘린더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1: 아, 플라스틱으로 약, 된 거요?
0: 네네. 그래서 아. 걸수가 있고 그 날 포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약을 다 거기다가
1: 네네.
0: 넣어주는 거라서 일일날 꺼내 없으면 내가 먹은 거고
1: 네.
0: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약 달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약 달력이 포켓이 좀 작아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불편한데요.
1: 네.
0: 이것은 항상 날짜별로 순서대로 먹을 수 있게 자녀분들이 박스나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1: 네.
0: 그 딱 일자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1: 아, 그렇죠.
0: 네네. 네.
1: 아, 이게 저 헷갈려 하시는 거는 이제 계속 그러실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약 달력을
0: 그렇죠.
1: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1: 네.
0: 먹었는데 또 먹는 것도

0: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특히 좀 자녀분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380번님, 친정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유통기한 지난 약도 아까워서 못 버리십니다. 특히 파스나 연고 몇 년씩 쓰시는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네네. 유통기한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저번에 유통기한 지난 거 내가 썼는데 괜찮아. 다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또 약국에서 볼 때는 그런 거를 썼다가 피부염 생기는 경우를 또 저는 더 많이 보니까 네네. 이런 경우가 있다. 쓰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파스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붙이면 피부염 생길 우려가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약효는 거의 없어졌을 가능성이 아,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 약 되게 아까워하시고 쓰레기 봉투 엄청 아까워. 쓰레기, 네. 어떻게든 꽉꽉 채워서.
1: 네. 끈과 끈을 연결해가지고.
0: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안 아까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닥터스 퀴즈 정답.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정답 2번 체온계였습니다. 자, 유산균 받으실 분 5627번님, 9165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818번님, 891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넣고 하는 거랑 이마에 손목에 대고 하는 거, 예전처럼 겨드랑이에 넣는 거, 어떤 게 제일 정확한가요?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0: 네네, 겨드랑이나 혀 밑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아, 네. 사실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물고 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 귀 체온계나 이마 체온계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는 이 피부 자체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아셔야 됩니다.
1: 네. 자, 오늘 집에 있는 약상자 한 번쯤은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오늘 경각심, 네, 유통기한 이런 거 일깨워주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약사님.
0: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

0: 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 요금소 앞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오늘도 사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도심 방면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1호터널 입구부터 밀려서 요금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강남 방면으로도 퇴계로 2가에서 1호터널 요금소까지 다시 터널 중간 지점부터 밀려서 터널 빠져나가기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3호터널 도심 방면으로도 요금소에서 소공로 한국은행 앞까지 밀리고요. 반대 강남 방면으로도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버스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 나들목에서부터 밀리고 중부고속도로 남해 방면 서청주 부근 2차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차량이 많습니다.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내 4차

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로 혼잡하고요. 하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가양대교, 한강대교, 또 청담대교는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 요금소 앞에서 한 개 차로 막고 오늘도 사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도심 방면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터널 나와서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잠원나들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또 같은 방면 남이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또 사랑채 동측 건너편으로 한계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 요금소 앞에서 한계차로를 막고 오늘도 사고 복구 작업에 진행 중이라 도심 방면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제 터널 이용해 도심이나 강남 방면 모두 원활합니다. 다만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 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밀리고 반대 신당역 방면으로는 퇴계로 2가에서 충무로 역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 북로는 일산 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With a wink of her eye.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스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제1회 월드컵 우승국은 우루과이입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게 4-2로 승리한 우루과이는 우승한 다음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죠. 그런데요, 아깝게 우승을 못한 아르헨티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르헨티나에 주재하고 있는 우루과이 대사관에 국민들이 몰려가 집기를 때려 부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 결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1년간 단교했다지요. 도대체 축구가 뭘까요?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미스터 빅 그린틴 60th Mine.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축구 졌다고 대사관에 몰려가서 집기를 때려 부시고, 와, 그래서 또 단교를 하고.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 축구가 뭐길래 축구 졌다고 이럴 일인가? 1회 월드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축구가 참 어떻게 될까요? 그 예선전에 좀 그 경호의 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 제발 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두 번 이기고 일단 확정시켜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구나. 아, 진짜. 내일 이제 남아공이랑 또 마지막 게임을 하네요. 뭐,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링킨 파크 인디엔 이어서 빌리 조엘 피아노맨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께서 3일 전에 크립 오아시스 림프비즈킷 흐름을 타서 링킨 파크 인디엔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고, 그날 제가 오늘은 선곡이 끝나서 3일 안에 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이어진 빌리 조엘 노래는 256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2564님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청곡은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 피아노맨을. 세 번째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빌리 조엘 피아노맨 틀어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 프로젝트 락인 코리아는 앨범에서 The Same Old Story라는 노래인데요. 보컬이 임재범입니다. 일단 이 노래 들으시고 이 앨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Same Old Story. 보컬의 임재범이었고요. 컴필레이션 음반 프로젝트 Rock in Korea라는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8286님번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안녕하세요. Rock in Korea 중에서 The Same Old Story 또는 신하이의 빈 하늘 마음 가시는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그 헤비메탈 1세대와 2세대를 그 대표하는 뮤지션,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 뭐 신하위, 백두산, 작은 하늘, 웨인부대, H2O, 뭐 카리스마, 뭐 엄청나게 그 헤비메탈 쪽에서는 유명한 밴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밴드들이 모여서 낸 프로젝트 음반이죠. 이 전체 작사 작곡에는 김도균, 강기영, 오태오, 손문현 등이 참여를 했고요. 뭐 다들 너무 유명한 분들이니까 특히 오태오 씨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작곡하신 분이고 뭐 또 이승환의 이어공감 뭐 여기에도 그 오가 오태호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하드록을 좀 부흥하기 위해서 기획한 앨범이고 많은 뮤지션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한 음반인데요. 이 중에서 대중적으로 히트한 곡이 딱 한 곡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날 그날이 와도라는 곡 아시죠? 홍성민 씨 2007년도에 돌아가셨지만 홍성민 씨를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그 발라드 가수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홍성민 씨도 그 이때 당시에 그 하드락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유명한 보컬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홍성민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프로젝트 락인 코리아 안에 있는 버전입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헬로윈, 이글 프라이 플리 들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일 전에 5727번님이 우리나라가 멕시코 이겼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헬로윈 독수리 틀어주세요라고 하셨었지요. 그때 제가 헬로윈의 독수리라고 하면 이글 프라이 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 3, 4일 안에 꼭 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캠페인 전에 들으셨던 이 프로젝트 Rock in Korea 앨범 중에서 The Same Old Story하고 기억날 그날이 와도 두 곡 들으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Friday Afternoon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앨범이 또 발매가 됐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밴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팀에 철장미라고 있었어요. 그 철장미의 메인 보컬이 김성면 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2의 김성면 씨가 그때 당시에 철장미의 보컬로 그 음반에 참여를 했었는데 요번 주 토요일 날 K2 김성면 씨가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잘 됐네요, 진짜. 나오신 김에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음반 과정이나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는 음반은 어떤 건지 그 철장미에 이어서 그 다음에 K2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들으시면 저희 새벽 공감에서 김성면 씨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잼, Town Called Malice. 이어서 퀸, I Want to Break Free. 두 곡 들으셨습니다. 5754번님 신청곡이었죠.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새벽 공감 화이팅, TBS도 화이팅 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믿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잘 될 겁니다. 믿어요 라고 하시는 그 글귀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0511번님 늘 화이팅 해주시죠. 오늘도 이렇게 TBS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돈 맥클레어인 아메리칸 파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송골매 빗물 나오고 있습니다. 578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송골매 빗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터널 도심 쪽으로 남산 1호터널 요금소에서 퇴계로 2가 구간이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나들 못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서운분기점부터 4km 구간 밀리고 이후로 서인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남한성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서한성부터 6km 구간 정

제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둔대분기점부터 6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삼북터널 한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남산 1호터널 도심 쪽으로 1호터널 요금소와 퇴계로 2가 구간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한남 1고가부터 터널 통과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황전 1터널 출구 바로 앞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갓길이 통제 중이고요. 세종 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별내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 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서하남분기점에서 송파까지 정체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가구나 건축물을 만들려고 잘 다듬어 놓은 목재를 보면 곧게 뻗은 나뭇결 사이로 구불구불한 무늬가 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를 컬리라고 부르는데요. 가지가 뻗어나갔던 자리이거나 아니면 나무가 상처를 입었다가 시간을 두고 스스로 아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흔적이죠. 컬리가 있는 목재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로 무늬가 없는 것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데요. 나무에게는 한때 아픔이었을 그 자리가 아름다움이 되어서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우리 삶도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시간, 견디기 벅찼던 상처가 어느 순간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누군가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 되곤 하잖아요. 힘든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삶의 고운 결이 될 거라 믿어보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